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he performance. It was so great.
2: 와, 진짜 공연 끝내준다. 오늘 공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치 다니엘? 공연 굿?
3: All righ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2: 베스트! 맞아, 맞아. 나도 이 공연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와, 그 남자 배우 눈빛 봤나? 진짜 막 사랑이 막. Actor eyes so beautiful.
3: Oh, that ending scen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How was it for you? Did you like it too?
2: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 다니엘. Like? 어, 뭔데? 뭐 갑자기 like 이라면?
3: Oh, that ending. Did you love the ending as well?
2: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뭐 이야기가 이렇게 급 전개된다고. 아니, like에서 바로 love. 어, 너무 빠르잖아, 다니엘.
3: Okay. So, you love the ending part too, right?
2: 어, 뭐야, 뭐야.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러브씬 나올 때 그때 나랑 사랑에 빠졌다고. 아, 진짜.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sking you what you think.
2: 아니, 아니. 그래, 내 의견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 근데 이거는 좀 빠르다니까, 다니엘.
3: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yway, oh! I have to go. I'm running late.
2: 어머, 어머, 아니, 고백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잠깐만, 다니엘.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기다려 봐봐봐.
4: (웃음) 오늘 배워볼 표현. 어땠어? 영어로 뭐라고요?
3: How was it?
4: How was it?
3: How was it?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이나 일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다녀온 여행이나 공연, 영화, 행사처럼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물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What was it like? How did you like it? 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땠어? How was it?
3: How was i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5: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90th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often called the Olympics of the Library World, will be held at Mexico for 4 days starting August 10th. Under the theme, 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 experts from around the globe will come together in this era of rapid AI advancement to address why libraries remain essential, what roles public libraries should play, and how to safeguard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On today's show, we will speak with Mr. Lee Cheo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World Library Information Congress and Busan's vision for the future librari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철호 부산광역시 창조교육과장과 함께합니다.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의미와 또 부산이 만들어갈 이 미래의 도서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도서관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창조교육과장 이철호입니다.
0: 네.
1: 오늘 2026년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의미와 우리 시의 준비사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the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City Hall, overseeing library support services. And he's very happy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significance of the 2026 Bus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and the city's current preparations. Well, as we mentioned, the 2026 Bus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s just a few days away now. Busan City must be just busy with final preparations.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what areas you are focusing on most? 네, 2026 부산 세계도서관 정보대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도 막바지 준비가 정말 한창일 것 같은데요. 현재 준비 상황과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현재 대회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과 2026 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 운영 전반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해서 행사장 냉방시설과 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충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안전관리에도 한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기고 부산의 좋은 이미지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preparations for the Congress are in their final stages, expecting around 3,000 library professionals from over 120 countries to visit Busan. He explains that the city is working closely with IFLA and the 2026 Bus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National Committee to ensure seamless operation across all events. In light of the ongoing heat wave, he emphasizes that they are expanding air conditioning facilities and rest areas at the venue while strengthening emergency medical response systems and safety management so participants can safely enjoy the event and return home with a great impression of our city. Well, this is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returning to South Korea after 20 years. So could you first introduce what kind of event this is and also explain what hosting such a global event in Busan means for both South Korea and our city? 네, 대한민국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입니다. 먼저 이번 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이 우리나라와 또 부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1: 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분야 국제회의인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2006년 서울대회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고요. 부산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국제회의 개최 도시이자

0: 도서관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분야 국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describes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a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library field, hosted annually by IFLA. And he highlights that holding the event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since 2006 Seoul Conference, and for the very first time here in Busan, holds immense significance. He emphasizes that this occasion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Busan to leap forward as a world-class international conference city and a pioneer in library policy, laying a solid foundation to expand glob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library sector. And the theme of this Congress is 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 So could you explain what kind of transformation this Congress is highlighting and why this message is so necessary right now?
2: 네, 이번 주제가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인데요. 이번 대회가 말하는 이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번 대회가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도서관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시민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돕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며 정보 격차를 줄여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도서관이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메시지를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2: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도서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So he clarifies that the transformation spoken of in this Congress goes far beyond libraries simply adopting digital technologies. In an era where information environments are shifting rapidly due to AI development and digital transition, it signifies that libraries must actively drive change for citizens and society. He explains that the new role of libraries is to build a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society by helping everyone access trustworthy information, boosting digital literacy, and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s well. Therefore, he emphasizes that this Congress is a deeply meaningful time, right, and forum where global library leaders come together to share the message that libraries should not just keep up with the change, but serve as key agents creating it. Well, this is Busan Worldwide,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the Busan Metropolitan City. And with this international congress taking place, Busan citizens can also look forward to a rich variety of cultural programs, which I love. So could you introduce some programs that citizens shouldn't miss?
3: 이번 국제 대회를 계기로 부산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꼭 참여해보면 좋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먼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밀락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바다 도서관 팝업 행사에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책과 예술,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독서 문화 공간으로 지역 공공도서관과 동네 책방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3: 네.
0: 또한 부산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유교 책판과 만화 특별전 국악 크로스오브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북큐레이션과 독서 퀴즈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1: So he recommends visiting the Ocean Library pop-up taking place from August 11 to 13th at Bilac Waterfront Park. I believe this is the bibliotheque, the library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and where visitors can enjoy books, art, and relaxation outdoors against the backdrop of Busan Sea through diverse programs hosted by local public libraries and independent bookstores as well. He adds that Busan Busan Library will host a special exhibition featuring different paintings and the Korean traditional crossover music performances. And also, he encourages broad participation in various citizen engaging activities, such as book curations and reading quizzes and running across public libraries throughout the city. And at this Congress, a wide range of works will be featured under the K-Book Spectrum, along with the Cultural Night, joining library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globe. So beyond being a library event, this Congress is expected to serve as a powerful platform to promote K-content and Busan to the world. So what kind of impact are you anticipating?
3: 이번 대회에선 K-Book Spectrum 그리고 문화의 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단순히 도서관 행사에 그치지 않고 K-콘텐츠와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0: 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장에는 K-푸드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존과 부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문화와 관광 자원 그리고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과 현대 공연이 어우러져 참가자들이 K-컬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0: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에는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33개 도서관 방문과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네, 우리 부산의 일상과 문화를 훨씬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So he emphasizes that the Congress is a key opportunity to showcase Busan globally, featuring a K-culture zone and a Busan pavilion, where international participants can experience K-food, K-content, Busan's cultural tourism assets, and its leading library policies. He adds that during the cultural night at the Busan Cinema Center, attendees will experience K-culture firsthand through a blend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Korean performances. And to highlight the city's charm on the final day, tour programs will guide visitors through 33 local libraries and cultural spots, elevating Busan's international standing as a global cultural destination people will want to visit. Oh, I would love to check out all those 33 local libraries. And listeners, as you can see here in the studio as well, I feel like we are in a library. It is beautiful indeed. And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Lee Chu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City. Well, many people now turn to AI first instead of books whenever they have questions. Even so, why do you believe libraries must continue to exist 10 or 20 years down the road?
3: 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책보다 AI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도서관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먼저 AI에게 질문합니다.
3: 네.
0: 하지만 인공지능은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는 도구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는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3: 그럼요.
0: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다양한 사람들과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공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장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가치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1: So he agrees that while people increasingly turn to AI for fast answers, AI remains just a tool for information retrieval. So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utilizing that information to us humans. And he emphasizes that libraries are far more more than just book depositories. They are spaces where individuals discover trustworthy information, build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learn together while communicating with diverse people. Defining the library as a public space offering equal access to knowledge and culture for everyone from children to seniors, he asserts that its value as a hub for personal growth and community connection will become even more vital over the next 10 to 20 years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s. And how would you like the library to be remembered and felt by citizens in their daily lives?
3: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는 도서관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네.
0: 앞으로 지역사회와 사람을 잇고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민 모두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시민 모두의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1: So he expresses his hope that libraries remain everyday cultural spaces where anyone can freely learn, stay, and communicate. He emphasizes that Busan City will work tirelessly to ensure libraries are inclusive spaces used by all generations, from children to seniors, so no one is left behind in the digital space and age. And he concludes with a commitment to keep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with people, striving to make libraries a cherished space, right? Closest to citizens' daily lives for everyone to enjoy.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3: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완벽한 준비를 하여 우리 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네.
0: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expresses that it is a deeply meaningful time to introduce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through today's broadcast, and he promises that they will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the remaining days to ensure the event's success, striving to provide full satisfaction for all visitors coming to Busan, and warmly asks for a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citizens. And before we do really wrap up, I do want to ask today's text topic before we wrap up, and that is, what is your most memorable memory of a library?
3: 네, 마치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0: 네.
3: 도서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학교 인근의 도서관을 찾아서 학업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서로 앞날을 고민하면서 우정을 나누던 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3: 네.
0: 요즘에도 도서관에 가면 그 시절 함께 미래를 고민하도록 하고 책을 읽었던 친구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3: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도서관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0: 그래요. 우리 시 대표 도서관인 부산 도서관을 추천합니다.
3: 네.
0: 최고의 현대식으로 조성된 최고의 수준의 도서관과 우리 시에서 최고로 친절한 직원들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의 보고입니다.
3: 네.
0: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3: 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한번 부산 도서관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So he is thinking about his school days when he visited a local library near his school with friends to study, read, and share deep conversations about their futures while building close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And he shares that even now, visiting a library brings back those fond memories of those friends and their shared moments of just thinking about and contemplating the future together over books. And as for library that he recommends, he warmly reminds and recommends Busan Library, the flagship library of the city, praising it as a top-tier modern facility, thoughtfully run by some of the friendliest staff in the city, describing as a true treasure of Busan and encouraging everyone to visit one day.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Lee Chu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3: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철호 부산광역시 창조교육과장과 함께했는데요. 과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here. This is Bee Gees with How Deep Is Your Love.

0: Thor brea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eo.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실망시키지 않아 나 알아 너희들의 갈증 나의 욕구 채우고 너희에게 주리라 그의 피로 젊어지리 나의 목표는 하나 노무 수단일 뿐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ong.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he performance. It was so great.
2: 와, 진짜 공연 끝내준다. 오늘 공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치, 다니엘? 공연 굿?
3: Oh, righ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2: 베스트! 맞아, 맞아. 나도 이 공연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와, 그 남자 배우 눈빛 봤나? 진짜 막 사랑이 막. Actor eyes so beautiful.
3: Oh, that ending scen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How was it for you? Did you like it too?
2: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 다니엘. Like? 어, 뭔데? 뭐 갑자기 like 이라며?
3: Oh, that ending. Did you love the ending as well?
2: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뭐 이야기가 이렇게 급 전개된다고. 아니, 라이크에서 바로 러브. 어, 너무 빠르잖아, 다니엘.
3: Okay, so you love the ending part too, right?
2: 어, 뭐야, 뭐야.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러브씬 나올 때 그때 나랑 사랑에 빠졌다고. 아, 진짜.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sking you what you think.
2: 아니, 아니, 그래. 내 의견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 근데 이거는 좀 빠르다니까, 다니엘.
3: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yway, oh, I have to go. I'm running late.
2: 어머, 어머, 아니, 고백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잠깐만, 다니엘.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기다려봐봐봐.
4: 오늘 배워볼 표현, 어땠어? 영어로 뭐라고 해?
3: How was it?
4: How was it?
3: How was it?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이나 일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다녀온 여행이나 공연, 영화, 행사처럼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물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What was it like? How did you like it? 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땠어? How was it?
3: How was it?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Return to Milak Waterfront Park, Milak Subyeong Gongwon, you know that?
1: I've seen it, yes.
0: Well, people can relax by the ocean while enjoying books and cultural programs. And public libraries across Busan will host themed books displays and wow. reading events and special activities throughout the week.
1: So I'm such a book nerd. So for me, this
0: me
1: sounds...
0: Too.
1: You are a book nerd. Yes. So this sounds like the perfect summer holiday, mm-hmm. reading in front of an ocean.
0: Yes. Oh,
1: what more do you need?
0: I mean, it's Busan, right?
1: Yeah.
0: So you can enjoy all of that free
1: all
0: of charge.
1: All of it. For free.
0: Yes,
1: yes,
0: that's important.
1: Okay, so an international atmosphere all
0: mm-hmm.
1: at once.
0: So yeah. on August 11th, the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 전당, will host Cultural Evening,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music, jazz performances, dance shows including performances by Just Jerk, and DJ stages too. It's a great chance for international guest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but also local residents can enjoy the festive atmosphere as well, so stay tuned.
1: Wow. Gyubi, thank you so much. So today's stories really show Busan on the global stage,
0: mm-hmm.
1: you know, from welcoming thousands of library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to becoming home to Korea's very first global tourism special zone.
0: Yes. So whether you're stopping by the Sea Library, Busan Bada Dosogwan, joining one of the library events across the city, or planning your next visit to Haeundae, there's plenty to discover in Busan this summer.
1: That's fabulous. And also for our listeners, please remember that you can always find more information through Busan City's official social media channels mm-hmm.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_globe,
0: yes.
1: where Gyubi and the team share updates throughout the week.
0: Yes, so be sure to follow us and we'll keep you updated on everything happening around the city.
1: Oh, yeah. I love that. Thank you so much, Gyubi.
0: Thank you so much.
1: What a wonderful way to start a Thursday. I love it. And thank you everyone for listening to Newsfeed, and we'll see you again soon with more stories from around Busan.
0: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Gyubi. Have a wonderful day.
0: Thank you.
1: Thank you. Okay, right. Lovely. And we are going to go straight into our next segment, On the Mic.
2: Hello,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해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안리에서 바다와 관련된 운동들 하고 있고요. 바다를 지키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일상들을 SNS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 수식어를 해봄이라고
3: 생각이 많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어서 행동을 하고 그와 동시에 따뜻하고 바다가 느껴지는 이름을 찾던 중에 해봄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제가 지금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 일들이 항상 매일 뭐 거창하게 많이 줍진 않거든요. 작지만은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작지만 꾸준히를 붙여봤더니 지금의 작지만 꾸준히 해봄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2: 쓰레기를 줍고 난 이후부터
3: 네.
2: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3: 맞아요.
2: 게시물이 네. 제일 좋았어요. 저는.
3: 제 생각에는 단순히 쓰레기여서가 아니라 저는 저를 이렇게 SNS에 드러내는 행동, 제 의견을 말하는 거를 정말 두려워했어요. 뭔가 삶이 바뀌려면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했던 것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회들도 생기고 네, 그렇게 변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2: 평소에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3: 네.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그런 유치원 교사는 아니고 아이들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특성화 수업을 하는 강사예요.
2: 그럼 원래부터 영어를
3: 네.
2: 좋아하고
3: 언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2: 아, 이렇게 수많은 활동 중에서 왜 하필 쓰레기를 줍는 것을 선택했어요?
3: 코로나 겪었을 그 시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전 세계인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아이가 마스크를 이렇게 내린 모습을 살짝 봤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마스크를 쓸 일도 없었고 친구를 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일도 없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후 위기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플로깅, 이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광안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봤던 쓰레기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자.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왜 지구가 아파요 이런 주제로 막 포스터도 그리고

0: 표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잘 알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른으로서 정말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블로깅이었어요.
1: 근데 그렇게 하면 자연이 선물을 주나 봐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왜 자연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행동을 하면 네. 그게 나에게 좋게 왜 올까요? 네. 해봄님도 물론 본인을 위한 거라고는 말씀하시겠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복을 쌓는 일인 걸까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이제
0: 어디서 그 쓰레기 줍는 게 남이 버린 운을 줍는 거다라고도 하더라고요.
1: 야구 선수 오타니.
0: 오타니 네.
1: 아 맞다. 그러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나의 운을 버리는 행위네요.
0: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0: 그 사람의 운을 내가
1: 오늘 내가 내 그 운을 이렇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해봄다운 건 어떤 거예요?
0: 잘 울고 겁은 나지만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그렇게 에너지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장난기도 많고 애교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1: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아 제가 자존감이 낮았었다고 그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네.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0: 맞아요. 저도 자존감이 그래도 높아지면서 바뀐 것 중 하나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맞아.
0: 꾸며진 것보다 그냥 사진도 그냥 하하 웃고 있는 게 너무 예쁘고 전 조금 찡그리듯이 웃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는데 되게 나다운 모습이더라고요.
1: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만약에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니까 기죽지 마시고 나 뭐 돼 이런 마인드로 뭐든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0: 두어? 행동가? 두에다가 ER 붙인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사실 SNS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두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활동명으로.
1: 좋다.
0: 행동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 행동을 주저할 때가 있고 제 SNS 활동 과정 중에 있었던 단어기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해서 두어 단어 좋아합니다.
1: 저도 오늘부터 두어 좋아해도 돼요?
0: 물론이죠.
1: 여러분
0: 기죽지 마. 나 뭐 돼?
1: 맞아. 너 뭐 돼?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thank you so much, Olivia, and thank you, 배소영님. That was a lovely interview. Before I get into it, we're going to look at some of our text messages today. So we've got Ice Tea Nim, who asked about, and you speak with a British accent. May I ask where you're from? Right, and our lovely other subscriber, Benny. You got it right, Benny. I am from South Africa, Ice Tea Nim. It's lovely that you picked that up. I hope that it's good to listen to my voice. I hope so. You know, different accents in English can be very different on the ears. You know, South African English,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Scottish English. It can all sound very, very different when you listen to it. So I hope it's great for your ears, Ice Tea Nim. And thank you, Benny Nim, for letting him know. Faster than me over there. Wonderful. Right. So for On The Mic, we just listened to the lovely interview by Olivia and our interviewee, Baesoyoung Nim. Right, so Baesoyoung is a kindergarten English and enrichment class instructor, as well as a content creator who enjoys marine sports and practicing plugging around Gwangalli while sharing environmental action and small everyday challenges on social media. What a great vibe, you know? I find that is so admirable, truly. I think that we can all get involved i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ings. So she created the name Small But Steady Hairbom to reflect her belief in taking action, no matter how small, rather than remaining caught up in thought. 100%. Oh, Baesoyoung Nim, I'm exactly the same. Why sit and do nothing when you can get out there and get involved? It's very, very important. After seeing how children were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she became more

0: Right. We have Ice Tea Nim. Ice Tea Nim, I'm going to answer one of your questions that you asked me.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Ange? Okay. Right. So I have been living in Korea. Try and guess, and then I'll let you know in the second half. Okay, so we're going to go into our song now. Yoram, yoram, hey, not yet. Okay, right. So try and guess how long I've lived in Korea. And if you can send me your answers, and then I will try and tell you if you're right or not. I'll tell you something. It's more than 5 years. It's more than 5 years. So see if you can guess. Okay, so we are going to see. Yeah, send me your guesses, everyone. How long have I been in Korea? Let me know. Right, and the way that you can participate in this, Shop Gugongogong text message, which will cost you 100 won, Kakao Talk, and the live chat on Nortube. Okay, right, so let's see. Anyone? Any guesses for how long I've been in Korea? Anyone? I'm going to see. Right. 5 minutes. Okay, right. Okay. Right, everyone. So
1: your Bric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 Bangsang.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부산 동구가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약 7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부지 확보와 교통 접근성, 주변 해양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청사 규모를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며 북항 일대의 해양 행정, 사법 기능 집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1: The site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ew headquarters has been finalized as the first phase North Port redevelopment area proposed by Donggu District. The site, located near the Busan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and spanning approximately 72,000 square meters, was highly regarded for its availability,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potential connections with nearby maritime institutions. The ministry plans to finalize the size and design of the new building within the year and complete construction by 2030. The move is expected to further strengthen the concentration of maritim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in the North Port area.
0: 2028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지를 놓고 부산시와 제주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백스코 일대를 후보지로 제시하며 해양산업과 행정, 사법연구기관이 집적된 기반을 강조했으며 제주는 국제컨벤션센터와 해양관광자원을 내세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주 개최 도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본 행사는 한국과 칠레의 공동 개최로 2028년 6월 국내에서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1: Busan and Jeju are competing to host the 4th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in Korea in 2028. Busan has proposed the Bexco area as its venue, highlighting its concentration of maritime industries, administrative, judicial, and research institutions. Jeju has promoted its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and its marine and tourism resourc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lans to select the host city next week. The conference will be jointly hosted by Korea and Chile and is scheduled to take place in Korea for 5 days in June 2028.
0: 선박에 실시간 안전정보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중앙센터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오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동구 범일동에 들어선 중앙센터는 연안 100km까지 제공되는 해상교통정보 시스템과 해상 무선통신망을 24시간 관리합니다. 선박 운항자는 기상과 해양정보, 충돌 위험 등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 요청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6만 6천여 척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The Intelligent Maritime Traffic Information Center, which provides real-time safe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for vessels, has been relocated from Sejong to Busan and held its opening ceremony today. Located in Bomil-dong, Donggu District, the center operates the Maritime Traffic Information System and Marin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covering areas up to 100 kilometers offshore, providing 24-hour monitoring and management. Ship operators can check weather and marine conditions, as well as collision risks, while also accessing emergency rescue requests and remote medical services. Currently, more than 66,000 vessels nationwide are using the related services.
0: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수영구청 하부 주차장이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폐쇄됐습니다. 100면 규모의 해당 주차장은 평일에는 구청 직원이 이용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개방되었지만 부지 소유권 문제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수영구청은 남은 73면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1: A parking lot beneath Suyeonggu District Office near Gwanghwanli Beach has been closed due to a legal dispute over a redevelopment project. The 100-space parking facility had been used by district office employees on weekdays and open to tourists and residents at night and on weekends. However, operations were terminated due to issues surrounding ownership of the site. Suyeonggu District Office plans to operate the remaining 73 parking spaces exclusively for civil service visitors and has asked residents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0: 부산 관광 마이스 업계가 10월에 집중된 부산의 주요 축제를 4계절로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제를 관광 상품과 연계하고 통합 축제 달력을 만들어 부산관광공사와 자치구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는 마이스 명칭을 반영한 조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How do you escape the heat? Like, where do you go, right? To maybe share a little bit of my know-how, I've mentioned this before on our show. 저는 가끔씩 그 I take a public transportation. Like, I take the subway to the radio station sometimes. And, you know, it's quite a walk. It's like maybe a 10-minute walk from the station. Yeah. So what I do during especially the summer season to, you know, cool down a bit because it's so hot outside, I stop by the bank.
1: Oh.
0: There's 2 to 3 banks on the way over here. 그래서
1: go there, go.
0: 맞아. 아니야, 뭐 좀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I might come off as a little suspicious, but I just kind of stand near 아니, the ATM machines.
2: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1: It's like you 줄이 있으면 it's like 네. 이거 다시 이렇게
0: 아니, 형, I don't even walk into the bank. I go to the entrance. You know where the ATM machines are? Oh. They're usually in the front, right? Yeah. 그 거기만 서 있으면 충분히 시원해요. 거기만 서 있으면 충분히 시원해서. 아, 그 so I stand there
1: CCTV
0: for maybe like
1: 보면서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친구 뭐 하는 거지? 아,
0: 근데
1: 그,
0: I'm so,
1: 또 왔어. 또 왔어.
0: 아, I'm a little worried that I might look a little suspicious, right? So who knows? The police might stop me the next time. It's like, you've been at a couple of banks here in the Centum area.
1: Are you
0: frequently.
1: Scoping us out?
0: 맞아.
1: 혹시 여기 우리 좀 보고 있는 건가?
0: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So I could show them this video, right?
1: Yes.
0: 여러분, real quick. 몰캉스처럼 시원한 곳에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러면 시간을 때우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뭐 chill, right? Like, what did you do?
1: You could burn some time.
0: 그렇죠. Burn time, right? Where do you go
1: 태우다.
0: To burn time? 시간을 태우다. 이렇게
1: yeah.
0: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right?
1: Yeah.
0: Or you could say burn time, but also
1: killing time.
0: Kill time.
1: That's right, kill
0: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Yeah. Like, 좀 우리 일찍 왔는데? 30분 일찍 왔는데? What should we do to kill the time?
1: Kill time or pass the time, too.
0: Pass the time도 말되죠.
1: 시간을 어떻게 지날
0: 그쵸?
1: 수 있을까?
0: 네. Yeah. 그래서 chill. Kill the time, or pass the time. 이거를 사실 다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1: yeah.
0: right? It just means basically you're trying to 시간을 뭐 지나게 하다,
1: yeah.
0: right? You're trying to make the time go by a little quicker, right?
1: I think there's another one that you would do.
0: 뭔데요?
1: Are you an AC chaser?
0: 아, 요즘 I am an AC chaser.
1: Yeah.
0: 네.
1: 에어컨을 쫓아가는.
0: 그쵸. 쫓아가다, 추격하다. 그쵸. 네, I'm an AC chaser.
1: Yeah.
0: All right,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근데 형, 지금 우리 내일까지 우리 All-Star English 아주, 아주 중요한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1: Oh, yeah.
0: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올스타가 준비한 Safe Summer, Smart Summer 여름 특집 선물이 여름 특집 아니죠 이거 네 여름 특집 아니고 여름 이벤트입니다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So that was a little
1: 들었죠?
0: That was a little anticlimactic.
1: That's right.
0: 네. So we have a little special event going on until Friday. Before Friday's show 여러분 we need a picture of you listening to our show live, whether it be on NutTube, on the radio, whether it be on your phone, or maybe using our application, or we're on 팟빵 as well. 여러분, 이런 곳에서 다 저희 라이브로 생방송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거 스크린 캡처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Or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요 A lucky 20 people by the end of the week 내일까지 아직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시간 사진을 보내서 We will pick a lucky 20 people And you could receive some great prizes
1: Oh, what kind of prizes? Do you know?
0: 일단 이거는 비밀이에요
1: oh.
0: 네, 부장님이 아직 선물 제가 볼 때 아직 안 정한 것 같은데
1: nice.
0: 네, 일단 secret라고 해라고 정했거든요
1: Ooh, secret.
0: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0: Alright 여러분 we have lots of great show for you coming up first we have Hania 5 check
1: That's right coming up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i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7:00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9: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오이소 보이소
9: 영어 하이소.
10: 와우, the performance, it was so great.
9: 와, 진짜 공연 끝내준다. 오늘 공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치 다니엘? 공연 굿.
10: All righ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9: Best! 맞아, 맞아. 나도 이 공연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와, 그...

0: 남자 배우 눈빛 봤나? 진짜 막 사랑이 막. Actor eyes so beautiful.
1: Oh, that ending scen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How was it for you? Did you like it too?
0: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 다니엘. Like? 오 뭔데? 뭐 갑자기 like 이라면?
1: Oh, that ending. Did you love the ending as well?
0: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야기가 이렇게 급 전개된다고. 아니, 라이크에서 바로 러브. 너무 빠르잖아, 다니엘.
1: Okay. So, you love the ending part too, right?
0: 뭐야, 뭐야.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러브씬 나올 때 그때 나랑 사랑에 빠졌다고. 아, 진짜.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sking you what you think.
0: 아니, 아니. 그래, 내 의견이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좀 빠르다니까, 다니엘.
1: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yway, I have to go. I'm running late.
0: 어머, 아니, 고백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잠깐만, 다니엘.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기다려봐봐봐.
2: (웃음) 오늘 배워볼 표현. 어땠어?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was it?
2: How was it?
1: How was it?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이나 일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다녀온 여행이나 공연, 영화, 행사처럼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물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What was it like? How did you like it? 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땠어? How was it?
1: How was 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이피큐션 정해야지.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인호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접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Everyone,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2: Hello.
1: 아, 방금, 아니, 우리
2: 방금
1: 둘이 화면에 봤는데...
2: 이게 진짜 이게 참 희한한 게요. I mean, for those who have seen our thumbnail image, it's frozen today.
1: 네.
2: It's frozen day. 근데 지금 약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it's Lord of the Rings.
1: 맞아요. 살짝 호비트 slash Lord of the Rings.
2: 저는 김리 같아요.
1: 저는 레골라스인가요?
2: 조금.
1: And I give you my bow.
2: 좀 이제 약간 이제 은퇴하고 좀 삶이 힘들어진 레골라스. 네.
1: 그리고
2: 신기하네요. 이참 우리가 이렇게 이 예쁜 가발을 쓰니 완전히 네. 그 세계관, 유니버스가 달라져요.
1: 맞아요. 네. We give a little bit of like Wayne's World off too.
2: A 네. little bit. I like 네. that.
1: 여러분, Wayne's World가 was it the 90s? Right? The movie came out in
2: yeah,
1: the 90s.
2: 90s
1: in the US. It was a big hit, right?
2: Big hit. 퍼즐 만두님께서 부산 영어 방송 벽 높다. 이거 칭찬인 거죠.
1: 자, 이 벽 높다 이건 무슨 뜻이죠?
2: 그죠. 저 궁금해. 약간 네. 우리 약간 because we're 약간 교포로서 조금 약간 이럴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1: 아마
2: 있어요.
1: 우리 청취자분들께 벽이 높다 그
2: I
1: 말인가요?
2: We're raising the wall. Standard을 높인다 이런 뜻일
1: 그쵸,
2: 수도
1: raising
2: 있을까요?
1: Raising the bar.
2: 네, 네, raising the bar. Yes. Hello, everyone.
1: 반갑습니다. 혜연 씨, welcome.
2: Yes.
1: 네. How are you?
2: I'm very good. You know what, though? I love this wig. And honestly, I feel so beautiful right now.
1: 아, 근데 저도 사실 화면을 보니까 I'm looking at myself in the monitor that we have here in the studio.
2: Mm-hmm.
1: Not bad. Not bad.
2: 민수 씨는 만족을 잘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도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yeah. oh that
2: actually you are really giving off Wayne's World.
1: 탈색 It... 한번 해볼까요? 저?
2: have you ever tried?
1: I've never gone like more brighter than like a maple brown. 네. Bleach.
2: When you bleach your hair,
1: 네,
2: yeah.
1: Never bleached it. Uh-huh. 네.
2: Can I see some of your hair like to come to the front too? Yeah. Okay, I like that.
1: 네.
2: Yeah. Oh my goodness. So.
1: 네.
2: Yes.
1: 자 일단 우리 부장님에게 본론으로 갑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Let's get to it. Yeah.
1: 자 여러분, another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So if you're watching us on our YouTube, obviously you know you've seen the thumbnail.
2: Yes.
1: You know what movie we're gonna do.
2: Yeah.
1: 혜연 씨, fill us in. What is our focus work of the day?
2: 작품의 제목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1: 네.
2: Frozen.
1: 네.
2: The animation film.
1: Let it go.
2: 우리 지난주 이후로 제가 결심했는데 뮤지컬은 앞으로 no.
1: 아, 그 왜냐면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2: Yeah, really?
1: 왜 닥터 초님이 네.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노래 부르나요?라고 그 문자 왔거든요 아까.
2: 아 노래 부르는 거를 네. 바라시면 maybe 네. two weeks in a row seems like too much.
1: 아
2: so.
1: 그래 오늘 연기만인가요? 아니면 예. 노래까지인가요?
2: 혹시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2: 겨울 방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 네.
2: Yeah.
1: 우리 every new day님 그러지 마요 민수.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이 문자 봤어야 됐었는데 네, we are well into it now.
2: We're very much into it.
1: 네, 근데
2: Can you believe this movie is 13 years old?
1: 13?
2: Yeah.
1: My goodness.
2: 우리 저기 자녀 있으신 분들, any parent out there, be honest, how many times have you watched Frozen? 민수도 Frozen 이 영화 하루랑 몇 번쯤 봤을까요?
1: 하루가 보자 어린이집 때 다닐 때부터 like I would say when she was what five 이 영화 이제 딱 엘사 공주님이가 알 때부터 when she started like oh like Elsa is a princess like yeah. I want to be Elsa right
2: yeah.
1: 옷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 and the wand and everything and the wig
2: did she really get into it
1: yeah
2: 좋아하던가요
1: 네 oh. 그래서 한 여름 때도 그 옷 무조건 입겠다고 그랬거든요
2: yeah.
1: 네 so
2: almost every girl's, some boy's favorite character.
1: 진짜, it was on our, you know, TV screen probably yeah. throughout the whole day at home. 그 정도였습니다.
2: So, I mean, this movie is so well known for some of its iconic songs. Mm-hmm. Of course, the one you just sang, Let It Go.
1: Also,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2: 그 사람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죠?
1: 네.
2: 그 노래도 있고요. 또 이 아주 북유럽풍의 그 fictional 왕국. Arendelle에서 일어난 일이죠. Mm-hmm. Elsa 나오고요, Anna 나오고요. They're sisters.
1: Mm-hmm.
2: So this movie almost feels like a love letter to siblings.
1: Yeah.
2: And sisterhood.
1: 맞아요. 네. You don't get too much of that, sadly.
2: 맞아요. Mm. 그래서 이건 다른 이제 이 그 디즈땡 그 유니버스의 내용들과 다르게
1: 네.
2: 뭔가 프린세스이긴 하지만 사랑 이야기, 로맨스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이 자매 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2: I mean, before we jump right into it, any 좀 각오 같은 거 있나요? 엘사 역할 오늘 맡았고요, 민수 씨가.
1: 네.
2: 그리고 저는 그 여동생 애나를 맡았는데.
1: 오늘 저 와이프랑 딸 보고 있거든요.
2: 오.
1: 오늘 방송. 네.
2: 하루 안녕.
1: 일단 TV 끌 것 같아요. 분명히. 와이프가 저 오늘 뭐 가발 쓰겠다. I didn't tell my wife I was going to put on a wig today. Uh-huh. 아마 나갔을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저 열심히 yeah. 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딸 보고 있을 때 I don't think I could pull it off.
2: 우리 네. 또 그 이 All Star Theater가 어떤 빠지냐면요.
1: 네.
2: 약간 배꼽 냄새 맡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a little funky but I just want to keep watching it. I just want to keep smelling
1: 좋아요.
2: it.
1: 여러분 yeah. All Star English는 배꼽 냄새 나는 방송입니다.

0: You know you love it, right? 좋아요. So scenes from 겨울왕국, Frozen, shall we? Cue!
1: Elsa 공주의 대관식 파티 날, 안나 공주는 첫눈에 반한 한스와 사랑에 빠지고 엘사 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다. Elsa, I mean my queen,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남부제도의 한스 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2: 여왕 폐하, Your Majesty.
1: 언니, 언니, we would really like your blessing. 어머, 자기야, 안경 떨어졌어.
2: 어, 안경 떨어졌네.
1: Of our marriage, 우리 결혼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3: Marriage?
1: Yes.
3: I'm sorry. I'm confused.
1: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아직 구체적인 건 안 정했는데 결혼식 준비하려면 일단 며칠은 필요하겠지. 아, 왕자님, 어, 한스 왕자님, 우리 여기서 언니랑 같이 살면 되겠죠?
3: Anna, Anna, slow down. No one is getting married.
1: Wait, what?
3: May I talk to you, please? Alone? 언니랑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
1: No, no, no. Whatever you have to say, you can say to both of us. 할 말 있으면 우리 둘 다 있는 데서 해요.
3: Fine. You can't marry a man you just met. 오늘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돼.
1: You can if it's true love. 정말 찐 사랑이면 할 수 있다고, 언니.
3: Anna,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1: Huh. More than you. 언니가 아는 거는 사람들 밀어내는 것뿐이잖아. All you know is how to shut people out.
3: You asked for my blessing, but my answer is no. 이제 돌아가 주시죠. The party is over.
1: Elsa 언니, no, no, wait, wait, wait, wait.
3: 아, 왜 사람 장갑을 벗기고 난리야? Give me my glove.
1: Oh, Elsa, please, please. I can't live like this anymore.
3: Then leave. 그럼 떠나.
1: 내가 언니한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What did I ever do to you?
3: Enough, Anna.
1: No, why? Why do you shut me out like that? Why do you shut the world out? 왜 세상과 등지고 살아?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3: 그만하라고 했잖아!
1: 엘사가 손을 내젓는 순간 날카로운 얼음창들이 바닥을 뚫고 솟아오르는데 이를 본 백작 Sorcery, 마법이로군
3: 아니에요
1: I knew there was something dubious going on here
3: 아니에요
1: 어쩐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3: Elsa dashes out the ballroom. Elsa는 무도회장을 뛰쳐나간다.

0: 도망간 에서 언니를 찾으러 가는 길에 얼음 장수 크리스토프를 만난 안나. 가발 벗으실래요 이제? Maybe. Anna asks him to guide her up the mountain. 두 사람은 순록, reindeer Sven이 끄는 썰매에 올라타는데.
1: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야! 야! 야! Hang on. 꽉 잡아요. We'd like to go fast.
0: Oh,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Yes, I like fast.
1: Tell me, what made the queen go all ice crazy? 여은 왜 갑자기 얼음 마법을 쓰게 된 거예요?
0: Oh, well, it was all my fault. I got engaged. 제가 약혼을 했는데 언니가 내가 그 사람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혼 허락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1: 잠깐만요. Wait, you got engaged to someone you met just that day?
0: Yes. Anyway, I got mad and so she got mad. 그러다가 언니가 가려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언니 장갑을 잡아당겼는데 I grabbed her glove.
1: Hang on. 그러니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약혼했다는 거죠?
0: Yes. Okay, pay attention. 말해 좀 집중 좀 해봐요. But the thing is, she wore the gloves all the time. 언니는 항상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언니가 더러운 거 싫어나 보다 했죠. I just thought maybe she has a thing about dirt.
1: Didn't your parents ever warn you about strangers? 부모님이 낯선 사람 조심하라는 말 안 해주셨어요?
0: Yeah, they did. But Hans is not a stranger. Hans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1: 그래요? Oh yeah? What's his last name? 그럼 성은 뭔데요?
0: 남쪽 동네에서 온 한스 씨.
1: What's his favorite food?
0: Probably sandwiches.
1: Best friend's name?
0: John.
1: Eye color?
0: Dreamy.
1: Foot size?
0: 에이, 발 사이즈가 뭐가 중요해요.
1: Have you even had a meal with him yet? 그 사람이랑 밥은 먹어봤어요? 먹는 모습이 진짜 꼴보기 싫으면 어떡하죠? What if you just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0: 뭐라고요? 코를 판다고요?
1: 파서 먹기까지 하면요?
0: Excuse me, sir. He is a

0: 깊은 산 속 엘사가 지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얼음 궁전에 들어온 안나.
1: 안나.
2: Wow, Elsa, you look different, but like in a good way different. And this place, it's amazing. 여기 정말 굉장해요.
1: Thank you. I never knew what I was capable of. 나도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줄 몰랐어요.
2: 언니, I'm so sorry about what happened. If I'd have known...
1: No, it's okay. You don't have to apologize. But you should probably go.
2: Huh?
1: You belong down in Arendelle. 넌 아렌델 왕국에 있어야 해.
2: Oh, so do you, 언니도.
1: No, Anna. I belong here, alone, where I can be who I am without hurting anybody. 그래야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으니까.
2: Elsa, wait.
1: No, I'm just trying to protect you.
2: 언니, 이제 날 지켜주지 않아도 돼. I'm not afraid. 이제 더 이상 나와 거리를 둘 필요도 없어. You don't have to keep distance between us.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처음으로 이 순간, 처음 이 순간, I finally understand we can fix this hand in hand.
1: Anna, please go back home. 네가 살아야 할 삶이 기다리고 있어. I know you mean well, but leave me be. 네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건 알아. 하지만 그냥 날 내버려둬. Yes, I'm alone, but I'm alone and free.
2: 언니 왜 그러노? I'll be right here for you. 내 언니 옆에 있을기다.
1: Just stay away, and you'll be safe for me. 그냥 멀리 있어.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
2: Actually, 언니, we're not safe.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1: 어쩌지? What do I not know?
2: Arendelle is in deep, deep, deep snow. 아렌델이 지금 완전 눈에 완전히 파묻혔어.
1: What?
2: 언니가 온 세상을 영원한 겨울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떠날 때. You kind of set off an eternal winter everywhere.
1: Everywhere?
2: It's okay. You can just unfreeze it. 다시 녹이면 되잖아, 그치?
1: No, I can't. I don't know how.
2: Sure you can. I know you can. 언니라면 할 수 있어. We can face this thing together.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언니 가자.

0: 앤씨. 아, 저 릴럭튼트한 그 저 박수 소리. 저 마지못해 치는 박수 소리.
1: 잠깐 저 박 끝에 왜 그 소리 만들었죠 제가?
0: 아니, there was the back, the music. We heard the music, and 네. I think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걸 이제 improv라고 해요. 네, 아주 그 즉흥적으로 여러분 연기가 나온 거예요.
1: 저 방금
0: 거예요.
1: 그 소리 왜 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어요. 네. 아, 두둥님께서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1: 진짜
0: 네, 또닥또닥 해주십니다.
1: 아, 고생이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아나 캐릭터의 이 우아함도 저도 조금 어땠어요? 좀 느꼈어요. 이
0: You mean Elsa?
1: 네, 네.
0: 네.
1: 네.
0: 근데 이제 조금 더 약간 엘사가 지금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좀 더 You became more of an ice queen, right?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 약간 그걸 좀 더 약간 트랜지션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번에 언제요?
0: 왜냐면 엘사 2도 있고 3도 있고
1: 맞네요.
0: 4, 5 있지 않나요?
1: 네.
0: Can you try? Let's try it just for a second. Like 네. 이제 평소 말한 Let's go for back to like the past,
1: okay.
0: Elsa.
1: Yes.
0: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 지금 약간 얼음 퀸
1: okay.
0: 됐을 때 약간 네. 말투를 한번 해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얼음 아이스 퀸 전 엘사입니다. 네, 네. 말 걸어주세요.
0: 네, Elsa,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2: Not right now. We're busy.
0: Okay, 자 이제 after you've become ice queen, 언니 말할 게 있어.
2: Not right now. Ooh. I'm busy.
1: 어땠어요?
0: I like it.
1: 그렇죠. 조금 like 더 살짝 좀 더 차갑게.
0: Yeah, yeah.
1: Right? A little bit yeah. cold, right?
0: Okay, 네. Yeah. Oh my goodness. Yeah.
1: 하루야 아빠 이렇게 돈 벌고 있다.
0: 하루야 이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1: Hopefully you enjoyed that little rendition of scenes from Frozen, yes. the first one, right? I don't think I've seen the second or third one. I don't even know if there is a third
0: 내년
1: one.
0: 내년 여름에 또 Frozen 2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자. Expressions, yes, yeah. we can learn from this.
0: Let's do it. 자, work out the details라는 대사가 나와.

0: 왔어요. We haven't worked out the details yet. 야, 여기서 디테일, 세부 사항을 workout 하면 여러분 운동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Like, do you work out? 운수. But if you say working out the details, 뭔가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다.
1: 맞습니다.
0: 뭐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So we can work out a schedule. We could work out a solution.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They're working out the final details of the event.
1: 네.
0: 네, 행사 준비할 때 마지막 세부장을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요. So this comes up in meetings, I think. Yeah.
1: 맞아. 특히 이게 서로 뭐 다툼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요. Right? I think we need to work things out.
0: Yeah,
1: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0: Yeah.
1: 네. 이 모습으로 이 I don't know. I was just looking at you and then I saw myself on the monitor. We have a lot of things to work out.
0: Yeah. Like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끔 하게 하는지.
1: 네.
0: So, yeah, we'll work it out.
1: 맞습니다. 네.
0: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애나가 언니한테 이 말을 많이 하죠. Don't shut me out. 요거는 이제 shut something out. We can shut the door. 문을 닫는다 할 때도 shut라는 단어 쓰잖아요.
1: 네.
0: 그래서 when you say don't shut me out, when we shut someone out, 누군가를 밀어내고 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느낌입니다. So if someone like kind of keeps an emotional distance or stops talking to you, so for example, 민수, please don't shut me out. I'm trying to help. 네, 날 밀어내지 마세요. 도와주려는 겁니다. Or she completely shut me out after the argument. 좀 다툼이 있은 뒤에는 완전히 이제 나를 등지고 소통도 끊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맞아요. You know, a lot of expressions using the word shut, right?
0: Yeah.
1: They're all in like negative connotation.
0: Yeah.
1: I feel like shut up, shut down, right? Shut out.
0: Yeah.
1: Mm-hmm.
0: That's true.
1: 네. So I guess keep that in mind if you maybe have a hard time memorizing the different variations using the word shut. 네.
0: All right. Last expression is hand in hand. Hand in hand,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죠. 손을 맞잡고 손에 손 잡고. Shout out to 1988 Seoul Olympics.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 때는요. They walked hand in hand. 근데 또 이게 그냥 뭔가 좀 symbolically 협력할 때도 쓸 수 있어요. So the two teams worked hand in hand.
1: 맞습니다.
0: 민수 and 혜연 worked hand in hand.
1: Always. 네,
0: 긴밀하게 협력하다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또 if we say go hand in hand, what does that mean? If something goes hand in hand,
1: it complements each other.
0: 네,
1: 이게 딱 뭐가 딱 맞다.
0: They go well together.
1: 맞습니다.
0: Right?
1: 네.
0: 서로 깊게 연결돼 있고 함께 따라다니다. So success and hard work often go hand in hand. 성공과 노력은 흔히 함께 이제 따라다니죠.
1: 맞아요. 네. Nice. So very useful expressions that we just learned from the film or the movie. Frozen. Yeah.
0: So listeners, even though today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please don't shut us out.
1: 네.
0: I beg you.
1: 제발요.
0: 네, 우리를 등지지 말아주시고요. And we'll work out our issues. And yeah, All Star Theater, 우리 we'll go hand in hand together for the rest of our lives.
1: 맞습니다. 네. We had a lot of messages coming in. 우리 유저님이 Hercules 뭔가요? 라고 하는데 네, 가발이 안 맞아서 사이즈 이슈라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가발을 완전 쑥 I didn't like really like you know make it fit all around my head. It's kind of like floating on top.
0: I like it. It's a little bit of black and blonde.
1: Yeah, right. Yeah. People on purpose like get it dyed like this. H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All right, everybody, stay cool.
1: All right, time for a quick song break. Lexi Walker, Let It Go.

0: The time is now 7:28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지금 부장 제 카메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 이게 미니민수가 네. 네, 어제 좀 좀 세게 했나 봐요.
1: 네, 이제는 민수. 안 챙기겠다 이거.
0: 네네네. 죄송해요. 네. 미니민수도 그 우리 아까 All Star Theater Presents 네. 잠깐 까메오. Right, he was did a little cameo, featuring in our little acting. 그래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자 미니 민수 잘 됐습니다. 네, we have much yojung in the house.
1: 네, 돌아왔는데 일단 첫 문자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 유서님, 근데 PD님 저런 모자는 방송국 반입 가능한가요? 거의 뭐 폭발물로 보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그냥 모자입니다. 뭐 아무런 장치 없고요. 그냥 이게 모자입니다. 모자. 네.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거 없고요. 오늘 모자 쓸 때마다 좀 공격이 많이 들어오네요. 또 어떤 분께서는 바나나 농사하다 오셨나요? 수많은 것들 중 왜 바나나죠?
0: 네. 저희 이 집 바나나 맛있을 것 같아요. 네.
1: 근데 보니까 그 우리 일단은 1등부터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0: Yes, please. 네,
1: 닥터수님 1등 축하드리고요.
0: 아이고.
1: 그 유서님 2등, 둠피님 3등인데
0: Congratulations.
1: 그 1부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와 있었어요. 우리 둠피님 요정 진짜 하는 일이 뭔지. 닥터수님 어쨌든 무뇨 잘못. 유서님 무뇨한테 심할서 백장 쓰라고 하십시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0: Because let me tell you the situation. 네네네. 제가 볼 때 이 문자 요정 일단 자기 코너만 챙기고 저희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아마 모르고 계시거든요. 문자 요정이.
1: 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0: 알고 계셔요?
1: 아, 당연하죠.
0: 그래요.
1: 항상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 그 일부에 유튜브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0: 네.
1: 이런 조금 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0: Yes, we apologize for the technical difficulties. 네. And the discomfort that our listeners might have experienced. But we got it running back up.
1: 네. 네.
0: 일단 그 불편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1: 네네. 네.
0: 아 근데
1: 네네네.
0: 그렇죠. 이게 그때 이 문자 요정 이 건물 자체에서 없었거든요.
1: 네네네.
0: 네. 오는 중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문자 요정이.
1: 그게 아니고.
0: 근데
1: 네네네.
0: Our listeners in the notebook 이거 다 문자 요정 때문이다. It's all 문요's fault.
1: 왜 다 저라고만 생각하십니까?
0: 네. 누구누구 때문이다. It's all 누구누구's fault. 네. 이렇게 하거든요. Everybody was saying it's 문요's fault. 문요 this, 문요 that.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How did this happen?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퍼즐만두님께서 우리 민수 씨의 연기를 보고 부산 영어 방송 벽이 굉장히 높네요.
0: 그쵸.
1: 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진행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산 영어 방송은요. 다재다능해야 돼요. 연기도 잘해야 되고요.
0: Yeah.
1: 한국어, 뭐 영어 또 뭐 있죠? 그 웨이그 쓸 때 우리 둠피님께서요. 엄지손가락 같아요. 네, 엄지손가락 같아야 되고요.
0: 얼굴이 엄지 so basically they were saying my face looked like a thumb.
1: The hole. With the wig
0: 네.
1: on.
0: 네. 일단 벽이 너무 높다. Right? Me and Haeyeon, we interpreted it in a way maybe our listeners are saying just we set the bar high for broadcasting.
1: 네네네.
0: 네, 이 스탠다드를 높였다.
1: 그렇죠.
0: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1: 네.
0: 근데 살짝 다시 들어보니까 listening to the comment again. 일단 벽이 높다라는 뜻이 청취자들께 벽이 너무 높다.
1: 네.
0: 난 이 방송을 이해 못 한다.
1: 네네.
0: 혹시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But I don't think so.
0: 아, 그래요.
1: 진입 장벽이 높다. 어떤 거? 참여하기에. 근데 하지만요. 언제든지 저희는 오픈 스튜디오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픈 스튜디오 누구든 참여 가능하십니다.
0: Of course.
1: 둥피님, 닥터수님, 유서님 듣고 계시죠? 고수님도 계시고.
0: 네.
1: 들어오시면 됩니다.
0: We welcome you. Let us know if you want to come in. Let's talk face to face. 진짜. 네.
1: 너무 부끄러우시면 전화도 됩니다. 네. 언제든지.
0: 네, 좋아요. 일단 뭐 다 했습니까?
1: 네.
0: 네. All right. Well, 문자여정,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kay?
1: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르가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90th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often called the Olympics of the Library World, will be held at Mexico for 4 days starting August 10th. Under the theme, 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 experts from around the globe will come together in this era of rapid AI advancement to address why libraries remain essential, what roles public libraries should play, and how to safeguard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On today's show, we will speak with Mr. Lee Cheo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World Library Information Congress and Busan's vision for the future librari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철호 부산광역시 창조교육과장과 함께합니다. 이번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의 의미와 또 부산이 만들어갈 이 미래 도서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도서관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창조교육과장 이철호입니다.
0: 네.
1: 오늘 2026년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의미와 우리 시의 준비 사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the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City Hall, overseeing library support services. And he's very happy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significance of the 2026 Bus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and the city's current preparations. Well, as we mentioned, the 2026 Bus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is just a few days away now. Busan City must be just busy with final preparations.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what areas you are focusing on most? 네, 2026 부산 세계도서관 정보대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도 막바지 준비가 정말 한창일 것 같은데요. 현재 준비 상황과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현재 대회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시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과 2026 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 운영 전반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해서 행사장 냉방시설과 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충하고 응급의료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에도 한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기고 부산의 좋은 이미지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preparations for the Congress are in their final stages, expecting around 3,000 library professionals from over 120 countries to visit Busan. He explains that the city is working closely with IFLA and the 2026 Busa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National Committee to ensure seamless operation across all events. In light of the ongoing heat wave, he emphasizes that they are expanding air conditioning facilities and rest areas at the venue while strengthening emergency medical response systems and safety management so participants can safely enjoy the event and return home with a great impression of our city. Well, this is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returning to South Korea after 20 years. So could you first introduce what kind of event this is and also explain what hosting such a global event in Busan means for both South Korea and our city? 네, 대한민국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입니다. 먼저 이번 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이 우리나라와 또 부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1: 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분야 국제회의인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2006년 서울대회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고요. 부산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국제회의 개최 도시이자 도서관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분야 국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describes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a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library field, hosted annually by IFLA. And he highlights that holding the event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since 2006 Seoul Conference, and for the very first time here in Busan, holds immense significance. He emphasizes that this occasion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Busan to leap forward as a world-class international conference city and a pioneer in library policy, laying a solid foundation to expand glob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library sector. And the theme of this Congress is 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 So could you explain what kind of transformation this Congress is highlighting and why this message is so necessary right now? 네, 이번 주제가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인데요. 이번 대회가 말하는 이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대회가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도서관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시민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돕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며 정보 격차를 줄여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도서관이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메시지를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도서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clarifies that the transformation spoken of in this Congress goes far beyond libraries simply adopting digital technologies. In an era where information environments are shifting rapidly due to AI development and digital transition, it signifies that libraries must actively drive change for citizens and society. He explains that the new role of libraries is to build a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society by helping everyone access trustworthy information, boosting digital literacy, and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s well. Therefore, he emphasizes that this Congress is a deeply meaningful time, right, and forum where global library leaders come together to share the message that libraries should not just keep up with the change, but serve as key agents creating it. Well, this is Busan Worldwide.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the Busan Metropolitan City. And with this international congress taking place, Busan citizens can also look forward to a rich variety of cultural programs, which I love. So could you introduce some programs that citizens shouldn't miss?
2: 이번 국제 대회를 계기로 부산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꼭 참여해 보면 좋을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먼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밀락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바다 도서관의 팝업 행사에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책과 예술,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독서 문화 공간으로 지역 공공 도서관과 동네 책방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0: 네.
1: 또한 부산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유교 책판과 만화 특별전 국악 크로스오브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북큐레이션과 독서 퀴즈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So he recommends visiting the Ocean Library pop-up taking place from August 11 to 13th at Bilac Waterfront Park. I believe this is the bibliotheque, the library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and where visitors can enjoy books, art, and relaxation outdoors against the backdrop of Busan Sea through diverse programs hosted by local public libraries and independent bookstores as well. He adds that Busan Library will host a special exhibition featuring different paintings

0: Congress. A wide range of works will be featured under the K-Book Spectrum, along with the Cultural Night, joining library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globe. So beyond being a library event, this Congress is expected to serve as a powerful platform to promote K-content and Busan to the world. So what kind of impact are you anticipating? 이번 대회에선 K-POP 스펙트럼 그리고 문화의 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단순히 도서관 행사에 그치지 않고 K-콘텐츠와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1: 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장에는 K-푸드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존과 부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문화와 관광 자원 그리고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과 현대 공연이 어우러져 참가자들이 K-컬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에는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33개 도서관 방문과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부산의 일상과 문화를 훨씬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the Congress is a key opportunity to showcase Busan globally, featuring a K-culture zone and a Busan pavilion where international participants can experience K-food, K-content, Busan's cultural tourism assets, and its leading library policies. He adds that during the cultural night at the Busan Cinema Center, attendees will experience K-culture firsthand through a blend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Korean performances. And to highlight the city's charm on the final day, tour programs will guide visitors through 33 local libraries and cultural spots, elevating Busan's international standing as a global cultural destination people will want to visit. Oh, I would love to check out all those 33 local libraries. And listeners, as you can see here in the studio as well, I feel like we are in a library. It is beautiful indeed. And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Lee Chu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City. Well, many people now turn to AI first instead of books whenever they have questions. Even so, why do you believe libraries must continue to exist 10 or 20 years down the road? 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책보다 AI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도서관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먼저 AI에게 질문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인공지능은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는 도구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는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0: 그럼요.
1: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다양한 사람들과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공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장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가치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0: So he agrees that while people increasingly turn to AI for fast answers, AI remains just a tool for information retrieval. So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utilizing that information to us humans. And he emphasizes that libraries are far more than just book depositories. They are spaces where individuals discover trustworthy information, build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learn together while communicating with diverse people. Defining the library as a public space offering equal access to knowledge and culture for everyone from children to seniors, he asserts that its value as a hub for personal growth and community connection will become even more vital over the next 10 to 20.

0: years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s. And how would you like the library to be remembered and felt by citizens in their daily lives?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도서관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1: 앞으로 지역사회와 사람을 잇고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민 모두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시민 모두의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So he expresses his hope that libraries remain everyday cultural spaces where anyone can freely learn, stay, and communicate. He emphasizes that Busan City will work tirelessly to ensure libraries are inclusive spaces used by all generations, from children to seniors, so no one is left behind in the digital space and age. And he concludes with a commitment to keep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with people, striving to make libraries a cherished space, right? Closest to citizens' daily lives for everyone to enjoy.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완벽한 준비를 하여 우리 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1: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he expresses that it is a deeply meaningful time to introduce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through today's broadcast, and he promises that they will make thorough preparations in the remaining days to ensure the event's success, striving to provide full satisfaction for all visitors coming to Busan, and warmly asks for a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citizens. And before we do really wrap up, I do want to ask today's text topic before we wrap up, and that is, what is your most memorable memory of a library? 네, 마치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1: 네.
0: 도서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1: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학교 인근의 도서관을 찾아서 학업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서로 앞날을 고민하면서 우정을 나누던 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0: 네.
1: 요즘에도 도서관에 가면 그 시절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책을 읽었던 친구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도서관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1: 그래요. 우리 시 대표 도서관인 부산 도서관을 추천합니다.
0: 네.
1: 최고의 현대식으로 조성된 최고의 수준의 도서관과 우리 시에서 최고로 친절한 직원들이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의 보고입니다.
0: 네.
1: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0: 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한번 부산 도서관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So he is thinking about his school days when he visited a local library near his school with friends to study, read, and share deep conversations about their futures while building close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And he shares that even now, visiting a library brings back those fond memories of those friends and their shared moments of just thinking about and contemplating the future together over books. And as for a library that he recommends, he warmly reminds and recommends Busan Library, the flagship library of the city, praising it as a top-tier modern facility, thoughtfully run by some of the friendliest staff in the city, describing as a true treasure of Busan and encouraging everyone to visit one day.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Lee Chul-ho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Creative Educa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철호 부산광역시 창조교육과장과 함께했는데요. 과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here. This is Bee Gees with How Deep Is Your Love.

0: 釜山动态，关注釜山简讯。釜山市表示，受梅雨季降雨偏少和持续高温影响，树木因干旱枯萎风险增加。目前市政府正实施夏季高温期间行道树及绿化带管理计划，全面加强行道树及绿化带的养护，减少高温干旱造成的树木损害。釜山市表示，配合8月10日至13日在釜山会展中心举行的2026世界图书馆与信息大会，全市公共图书馆将推出文化展示、互动体验等一系列活动，让市民和大会参会人员共同感受釜山的阅读文化的魅力。釜山市表示，为进一步促进美食旅游产业的发展，即日起公开招募2026釜山美食精选下半年参与商户，报名将截至8月14日。釜山市表示，为发掘可应用于2028世界设计之都釜山特色项目的优秀设计创意，现举办市民参与设计创意征集大赛，征集活动持续至10月4日。看天气，根据釜山地方气象厅的预报，釜山明天天气晴，气温27到35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中文来对碰，
3: 轻松学语言，
2: 快乐零负担。
3: 韩中
2: 对对碰，一句一句
3: 说得溜，
2: 听得懂。
3: 准备好了吗？
2: 一起
3: 对对碰。
0: 大家好，我是你们的好朋友，也是你们的中文大字龙哥。
4: 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도여러분들에게중국어와한국어를안내해드릴지영쌤입니다大家好我是지영老师
0: 哒哒哒哒네지영쌤부터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한중도대방正式开张啦
4: 네네오늘은중국여행이나출장을갔을때간식거리나선물생필품을사러무조건들으게되는마트안에서쓰는필수표현을준비해봤습니다
0: 네좋습니다逛超市绝对是体验当地生活最最棒的地方了，但是呢，确实，让很多好朋友的困扰的事情也有啊。比如说，你去了大型超市之后，你会发现呢，因为的东西太多了，或者是呢，你也不知道呢该如何去称重啊，什么结账啊。可是想问店员呢，又会发现你的中文好像那水平还不到，结果呢就白白浪费很多时间，最后空手而归。
4: 네맞습니다중국대형마트는규모가정말커서원하는물건코너를찾기도힘들고과일이나채소를담아서 무게를달아가격표를붙이는시스템몰라서당황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0: 그렇죠
4: 그래서오늘은마트에들어서서계산하고나올때까지가장자주겪는세가지상황과알짜배기문장들을준비했습니다
0: 没错马上开始好不好
4: 좋습니다카트를끌고신나게장볼수있는생생한마트중국어표현들지금바로시작해볼까요
0: 자来让我们挑战第一句
4: 네넓디넓은마트에서내가찾던과자나차혹은음료수가어디있는지모를때직원에게땡땡코너가어디에있나요라고물어보는상황이있을것같아요
0: 没错超市太大找不着想要的东西最快的方式当然就是问咯问谁呢超市的工作人员首先问任何客人问题需要有两个字开始
4: 请问
0: 请问没错好刚刚超市说零食区在哪里的之类的这种叮叮叮在哪里是不是你就会了请问零食区在哪里再换一个想找茶叶该怎么说请问茶叶在哪里茶叶在几楼茶叶在哪个区域等等都可以那这里的区域啊其实呢具体是指某一个专柜对或者是某一个方位就的意思
4: 구역이나코너를뜻하는区를쓰면되는군요
0: 是
4: 과자간식코너는零食区그리고차코너는茶叶区라고하면되겠네요
0: 没错
4: 칭원 링실취 짜이 나리 라고 물어보면 실례지만 간식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완벽한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럼 매장 직원에게 원하는 코너를 당당하게 물어보는 연습 같이 소리내어 해볼까요?
0: 来大声跟我们一起读
4: 실례지만 과자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0: 실례지만 과자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4: 실례지만 과자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0: 실례지만 과자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请问零食区在哪里?
4: 请问零食区在哪里?
0: 请问零食区在哪里?
4: 请问零食区在哪里?
0: 没错,渐入佳境,来我们继续。
4: 중국 마트에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건 달아서 가격 스티커를 붙여야 하잖아요.
0: 네.
4: 이때 직원에게 이거 어디서 무게를 재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没错,在中国超市啊,比如说呢,很多的散装的一些商品,比如说像水果,它可能单个的。 需要你进行称重啊，蔬菜也是。那干果也是，对你并不能直接呢，比如说我想拿两个苹果，就直接呢最终呢就去结账了哈。你需要经过一个专门的地方呢进行称重，且贴上价签。对，所以问就可以了。怎么问呢？请问这个在哪儿称重？哎，称重。
4: 这个词就是称物品的重量的意思。무게를다는것을称重이라고하는군요。是的。请问这个在哪儿称重이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디서 무게 재나요라는 뜻이 됩니다. 스티커를 안 붙이고 계산대에 가면 다시 돌아와야 하니 꼭 알아둬야겠어요.
0: 没错，是的。另外呢，买食品的时候哈，大家呢也很关心什么呢？那就是保质期。 当然呢，有一点呢和韩国的东西不太一样哈，那就是中国食品包装上印的那个日期，往往呢是生产日期。那你可以再看一下呢，包装上的保质期是几个月，然后呢自己推算一下就知道了这个商品有没有过期。
4: 맞습니다. 중국은 제조일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유통기한과 함께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0: 是的.
4: 그럼 무게 재는 곳 물어보는 필수 표현 같이 복습해 볼까요?
0: 来挑战第二句话，大声朗读哟。
4: 실례지만 이거 어디서 무게 재나요?
0: 실례지만 이게 어디서 무게 재나요?
4: 실례지만 이거 어디서 무게 재나요?
0: 실례지만 이게 어디서
4: 이거
0: 이거, 이거. 오케이 도전. 실례지만 이거 어디서 무게 재나요?
4: 对.거
0: 오케이,好,果然哈。来中文,请问 这个在哪儿称重？请问这个在哪儿称重？请问这个在哪儿称重？哎，好，来第三句话。네,
4: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에 갔을 때 기사님이나 직원분이 봉투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네,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라고 하고 간편결제로 결제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0: 好，那来到了结算的结账的环节了。这个时候呢，收银员一般呢都会向你询问要袋子吗？或者说需要购物袋吗？对，如果你需要，你可以说要一个塑料袋。 中国的超市呢，塑料袋通常呢都是需要另外花钱买的，大概呢两三分到什么五毛钱不等。然后呢，你可以呢，出示呢你的付款码，那么你说我用支付宝或者是我用微信支付就可以了。支付宝、微信可以说吗？哦，好像哎不行哎。好，这句话等一下吧，那我就说OK，好。 换一下，然后呢，你可以出示什么呢？你的电子支付，这个旅行之前的话呢，大家可以去查一些攻略哈，到底该怎么进行一个提前的电子支付的一个设定，然后你需要呢跟银行的收银员说，我用手机支付，或者是我使用电子支付就可以了。
4: 네, 비닐봉투를塑料袋이라고 하는군요. 要一个塑料袋라고 하면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가 됩니다.
0: 没错.
4: 결제할 때 QR코드를 보여주면서 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계산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0: 没错，好，大部分地方呢都是支持呢电子支付，也就是所谓的扫码支付，真的是非常的方便。包括你去呢菜市场，对，你会发现，哇，付款真的是太方便了，你不需要带零钱，你不需要呢带纸币。 好，当然，如果说呢，你有一个呢携带环保袋、购物袋的这个习惯的话，那你可以直接说什么呢？ 不用袋子，我自己有，我自己有袋子。
4: 오, 不用袋子까지 알아두면 환경도 지키고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0: 그럼
4: 네, 깔끔한 계산과 봉투 요청하는 표현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0: 네, 第三句话, 大声读.
4: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0: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4: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0: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请给我一个塑料袋。请给我一个塑料袋。请给我一个塑料袋。请给我一个塑料袋。 没错。
4: 네, 오늘 마트에서 원하는 상품 코너 찾기부터 과일 무게 재기, 그리고 유용한 계산, 그리고 봉투 요청 표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문장들만 알아두면 중국 마트 쇼핑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0: 没错，是不是觉得很有用呢？同时啊，龙哥再给大家一个小小的tips呢，就是呢，在很多的中国的大超市里面的话呢，你要使用推车，对不对？因为你可能想买的东西非常的多，那么手推车往往呢是它会。 发现呢，它会锁在一起。那怎么办呢？你需要呢使用的一枚一元硬币之后呢，它就可以和其他的车子呢就可以这样，这个脱离。那也就是说，你就可以使用的这个购物车了。那有人说了，这一块钱还要花钱呀。其实呢，用完之后呢，你只需要呢再把购物车呢就推回原位。 那么你的这个一元硬币呢，就会退还给你的。对，不过很多呢超市呢其实也升级了，就是完全不需要使用一元硬币，因为很多人都不带钱出门。对，比如说呢扫码、用车，对，它这个大家可以去留意一下。
4: 네, 카트 사용 팁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오늘 배운 생생한 마트 표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중국 여행 가셨을 때 카트 양손 가득 맛있는 간식과 선물을 쇼핑해 보시길 바랍니다.
0: 知道这里祝大家啊去玩玩的开心，去购物买的开心。
4: 네, 여러분의 즐겁고 알찬 중국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0: 바이바이.
4: 바이바이.
0: 好的。 我们的韩中对对碰之后，歌曲时间，接下来为大家送上的这首歌曲呢，来自陈粒的《小半》。不敢回看，左顾右盼，不自然的暗自喜欢，偷偷的神宗没完的坐立难安，试探说晚安多空泛又心酸。

0: for, and it's not just for the delegates, right? Mm-hmm. Okay. So who else can enjoy the celebrations?
1: So Busan residents can enjoy parts of the celebration too. So during the Congress period, mm-hmm. Sea Library pop-up, Busan Bada Dosaogan, will return to Minlak Waterfront Park, Minlak Subyeonggongwan, you know that?
0: I've seen it, yes.
1: Well, people can relax by the ocean while enjoying books and cultural programs. And public libraries across Busan will host themed books displays and wow. reading events and special activities throughout the week.
0: So I'm such a book nerd. So for me, this
1: me
0: sounds...
1: Too.
0: You are a book nerd. Yes. So this sounds like the perfect summer holiday, mm-hmm. reading in front of an ocean.
1: Yes.
0: Oh, what more do you need?
1: I mean, it's Busan, right?
0: Yeah.
1: So we can enjoy all of that. Free
0: all
1: of charge.
0: All of it. For free.
1: Yes.
0: Yes.
1: That's important.
0: Okay. So an international atmosphere all mm-hmm. at once.
1: So yeah. on August 11th, the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 전당, will host Cultural Evening,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music, jazz performances, dance shows, including performances by Just Jerk, and DJ stages too. It's a great chance for international guest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but also local residents can enjoy the festive atmosphere as well. So stay tuned.
0: Wow. Gyubi, thank you so much. So today's stories really show Busan on the global stage, mm-hmm. you know, from welcoming thousands of library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to becoming home to Korea's very first global tourism special zone.
1: Yes. So whether you're stopping by the Sea Library, Busan Bada Dosogwan, joining one of the library events across the city, or planning your next visit to Haeundae, there's plenty to discover in Busan this summer.
0: That's fabulous. And also for our listeners, please remember that you can always find more information through Busan City's official social media channels mm-hmm.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_Globe,
1: yes.
0: where Gyubi and the team share updates throughout the week.
1: Yes, so be sure to follow us and we'll keep you updated on everything happening around the city.
0: Oh, yeah. I love that. Thank you so much, Gyubi.
1: Thank you so much.
0: What a wonderful way to start a Thursday. I love it. And thank you everyone for listening to Newsfeed, and we'll see you again soon with more stories from around Busan.
1: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Gyubi. Have a wonderful day.
1: Thank you.
0: Thank you. Okay, right. Lovely. And we are going to go straight into our next segment, On the Mic.
2: Hello,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해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안리에서 바다와 관련된 운동들 하고 있고요. 바다를 지키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일상들을 SNS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 수식어를 해봄이라고
3: 생각이 많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어서 행동을 하고 그와 동시에 따뜻하고 바다가 느껴지는 이름을 찾던 중에 해봄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제가 지금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 일들이 항상 매일 뭐 거창하게 많이 줍진 않거든요. 작지만은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작지만 꾸준히를 붙여봤더니 지금의 작지만 꾸준히 해봄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2: 쓰레기를 줍고 난 이후부터 네.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게시물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3: 제 생각에는 단순히 쓰레기여서가 아니라 저는 저를 이렇게 SNS에 드러내는 행동, 제 의견을 말하는 거를 정말 두려워했어요. 뭔가 삶이 바뀌려면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했던 것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회들도 생기고 네, 그렇게 변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2: 평소에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3: 네.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그런 유치원 교사는 아니고 이제 아이들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특성화 수업을 하는 강사예요.
2: 그럼 원래부터 영어를 네. 좋아하고
3: 언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2: 아, 네. 수많은 활동 중에서 네. 왜 하필 쓰레기를 줍는 것을 선택했어요?
3: 코로나 겪었을 그 시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전 세계인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아이가 마스크를 이렇게 내린 모습을 살짝 봤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마스크를 쓸 일도 없었고 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일도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후위기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고

0: 있고 그때 플로깅 이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광안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봤던 쓰레기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쓰레기들 한번 주워보자.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왜 지구가 아파요 이런 주제로 막 포스터도 그리고 뭐 표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잘 알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른으로서 정말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플로깅이었어요.
1: 근데 그렇게 하면 자연이 선물을 주나 봐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왜 자연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행동을 하면 네. 그게 나에게 좋게 왜 올까요? 네. 해봄님도 물론 본인을 위한 거라고는 말씀하시겠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복을 쌓는 일인 걸까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이제
0: 어디서 그 쓰레기 줍는 게 남이 버린 운을 줍는 거다라고도 하더라고요.
1: 야구선수 오타니.
0: 오타니 네.
1: 아 맞다 그러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나의 운을 버리는 행위네요.
0: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쓰레기를 줍는 활동은
0: 그 사람이 운을 내가
1: 내 그 운을 이렇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해봄다운 건 어떤 거예요?
0: 잘 울고 겁은 나지만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그렇게 에너지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장난기도 많고 애교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1: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제가 자존감이 낮았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네.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여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0: 맞아요. 저도 자존감이 그래도 높아지면서 바뀐 것 중 하나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맞아.
0: 꾸며진 것보다 그냥 사진도 그냥 하하 웃고 있는 게 너무 예쁘고 전 보고 찡그리듯이 웃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되게 나다운 모습이더라고요.
1: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만약에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니까 기죽지 마시고 나 뭐 돼 이런 마인드로 뭐든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0: 두어? 행동가? 두에다가 ER 붙인 하는 사람. 제가 사실 SNS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두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활동명으로.
1: 좋다.
0: 행동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 행동을 주저할 때가 있고 제 SNS 활동 과정 중에 있었던 단어기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해서 두어 단어 좋아합니다.
1: 저도 오늘부터 두어 좋아해도 돼요?
0: 물론이죠.
1: 여러분
0: 기죽지 마. 나 뭐 돼?
1: 맞아. 너 뭐 돼?
0: 감사합니다.
2: 와우. Thank you so much, Olivia. And thank you, 배소영님. That was a lovely interview. Before I get into it, we're going to look at some of our text messages today. So we've got Ice Tea Nim, who asked about, and you speak with a British accent. May I ask where you're from? Right. And our lovely other subscriber, Benny. You got it right, Benny. I am from South Africa, Ice Tea Nim. It's lovely that you picked that up. I hope that it's good to listen to my voice. I hope so. You know, different accents in English can be very different on the ears. You know, South African English,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Scottish English. It can all sound very, very different when you listen to it. So I hope it's great for your ears, Ice-T Nim. And thank you, Benny Nim, for letting him know. Faster than me over there. Wonderful. Right. So for On The Mic, we just listened to the lovely interview by Olivia and our interview Baesoyong Nim. Right, so Baesoyong is a kindergarten English and enrichment class instructor, as well as a content creator who enjoys marine sports and practicing plugging around Gwangalli while sharing environmental action and small everyday challenges on social media. What a great just vibe, you know? I find that is so admirable, truly. I think that we can all get involved i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ings. So she created the name Small But Steady Hairbom to reflect her belief in taking action, no matter how small, rather than remaining caught up in thought.

0: 부르는 노래예요.
1: 아, 그렇구나. So what's different with 민요 and 판소리 that we know of, the folk song in Korea and 판소리, like the singing style singing? It's with 정가, you sit down on a sitting cushion and you sing along to different instruments together.
0: 이제 서양 음악에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딱 클래식한 실내악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and if to help your understanding, Crunchers, if we compare it to Western music, it's like the opera singing of classic music, basically, or art music or song.
0: 네. 들었을 때 막 아리랑처럼 막 흥이 나는 음악이라기보단 약간 네. 우직하고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느낌의 음악입니다.
1: So unlike 아리랑, which is quite upbeat, and you can sort of like dance to it too, you know. But with 정가, it's a little more deep and it's beautiful in terms of its vibes. Oh, interesting. Well, my next question to you is, I've heard that you've also completed the official training in 남창가곡, Kore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ight? So would you be willing to sing, I guess, just one verse of this for us?
0: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전에 정가를 네. 조금 알려드려볼게요.
1: Oh, 네. 네, 네, 네. He's going to explain to us what 정가 is a 네. little more.
0: 특히 이제 정가 전공자들은 정가 안에서도 세 가지의 조금은 다른 노래들을 전부 부를 줄 알아야 돼요.
1: Those who major in this particular singing, 정가, you have to know how to sing the sub-versions of that.
0: 그게 이제 가곡, 네. 가사, 시조인데요. 제가 이수자로 있는 이 가곡은 네. 가장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and the three types are 가곡, 가사, and 시조. And he is someone who has the certification. He holds the certification after completion. And 가곡, which he has that, is the classic of classics.
0: 보통 이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까지 해서 네. 항상 여섯 개의 악기들을 반주로 해야 돼요.
1: Oh, interesting. So you have to sing along to six different instruments, including 가야금, 거문고, which are string instruments, 대금, 피리, which are wind instruments, 해금, also a string instrument, and 장구, which is a percussion instrument.
0: 맞아요, 맞아요.
1: Thank you.
0: 네, 그만큼 뭐 그 시대에는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고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노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And the 정가 is a type of music that noblemen with a lot of leisure time were able to sing back then. Oh, okay.
0: 짧게 노래를 들려드려 볼게요.
1: 좋습니다. Ready to listen to a short phrase from him?
0: 네. 제가 부를 곡은 남창가곡 26곡 중에서 하나인 펠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1: Ooh, and so 남창가곡 has 26 different songs and he's going to sing one of them titled 펠락.

0: to a completers, like holder of this intangible heritage.
1: 부끄럽네요.
0: Right in front. 너무 영광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이수자님의 이 남창가곡을 들을 수 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that courage to sing that. Oh wow. Anyway, moving on now. After dedicating so much of your life like this to Korean traditional music, what made you decide to take a leap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s bartending and cocktails? Was there like a turning point?
1: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시기가 한참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이었어요.
0: So he went into university in 2020 when the pandemic was at its worst.
1: 맞아요. 꿈꿔왔던 대학 생활에 뭔가 세계 여행이랑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때 마침 칵테일이라는 좀 신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0: So he was dreaming of his campus life, traveling abroad, but because of the pandemic, he couldn't do all that. And so he was introduced to the world of home cocktails and bartending.
1: 당시에 좀 술이라고는 소주랑 맥주밖에 안 마셔봤었는데 네. 처음으로 마셨던 이 형형색색의 칵테일들이 너무 이쁘고 네. 맛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입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아, so back

0: 많이 아시겠지만 바텐더가 쉐이킹이나 저렇게 스로잉을 할 때 박자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 So rhythm is definitely most important when it comes to different cocktail making skills.
0: 아마 박치들은 바텐더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1: 아, 그런가요?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
0: 그럼요.
1: Oh, so you don't if you don't have a sense of rhythm, then it will be difficult for you to become a bartender. That's how important rhythm is for a bartender.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하셨으니까 그 박

0: like you. You said home tender, right?
1: 네네.
0: Could you teach us a simple home cocktail recipe, perhaps?
1: 저도 집에서 정말 다양한 칵테일들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0: 네.
1: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기에는 하이볼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So as a home tender, 멍종, he tried out different cocktails. He made them, but the most easy one would be making highballs at home.
1: 이 잔만 드시기 네. 전에 차갑게 얼려 두셨다가
0: 네.
1: 얼음 가득 채우고
0: 네.
1: 한 3에서 4:1 비율로 가장 좋아하시는 위스키랑 뭐 탄산 담아서 이제 시원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잔 크기는 상관없죠. 그냥 그
1: 네,
0: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1: 맞아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0: 아, okay. So, if you want to create highball at home, first of all, freeze your glass in the freezer and put in any type of whiskey, gin, like the basic liquor and mix that with what was it? 어떤 거랑 믹스?
1: 탄산인데.
0: 아, okay. All right. And just any sort of soda drinks. Yeah.
1: 맞아요. 취향에 따라서 탄산수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위스키 콕 형식으로 콜라와 함께 먹어도 맛있습니다.
0: Or even with Coke and the ratio would be 3 or 4 to 1.
1: 맞아요.
0: Okay, 1 would be that liquor.
1: 가장 중요한 게 얼음 가득.
0: Ah, right, right, right. And I forgot the most important part. You have to add as much ice as possible. Fill your glass with ice.
1: 맞아요. 저는 이제 또 워낙 버번 위스키 러버여가지고
0: 네.
1: 치킨과 함께 먹는 버번 콕을
0: 우와.
1: 가장 좋아합니다.
0: Okay, so he's a lover of bourbon whiskey and he loves the pairing with bourbon coke
1: 맞습니다.
0: and chicken. Korean fried chicken.
1: 맞습니다.
0: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I should try it one day too, and I'm sure you should try it too, Crunchers. All right. So though that was the home cocktail recipe that you recommended. Now, bartenders often work late nights and spend much time around alcohol, right? Like you said. So do you have any routines that help you stay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1: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절주인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저는 항상 술이랑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0: 네.
1: 절제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너무 상하게 하기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대단하십니다. So, Jong-un said his key routine would be not over drinking, you know, just becoming a more disciplined person, restraining himself from drinking too much,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in keeping himself healthy.
1: 맞아요. 이게 항상 술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0: 네.
1: 집에도 술이 많고
0: 네.
1: 바에도 술이 많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
0: 네. 유혹이 둘러싸여 있는데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0: 유혹에 He always has those temptations. He works in a bar, alcohol around him. At home, he has different types of alcohol around him. He's always tempted, but he tries to restrain himself.
1: 일할 때 좀 술을 최대한 줄이기도 하고
0: 네.
1: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편입니다.
0: 아.
1: 예, 술에 잠식되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0: 그렇죠. 네. 아, 부모님이 믿으실 만한데요. So Jong-un said it's not healthy to drink away when you're feeling sad or down. You can't drown yourself in alcohol. So that's what he tells himself all the time.
1: 맞습니다.
0: Great, great. Well, you've stepped beyond your original major and carved your own path, basically. It's a pretty unique path. What words of encouragemen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young people who are searching for their own path as well?
1: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길이 뭐 국악을 해오기도 했고 바텐더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0: 네.
1: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것들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0: 네. 그쵸. So right now he is a bartender. He still does 국악 or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you never know what the future will bring you. You may be doing something else, right?
1: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전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한 게
0: 네.
1: 가장 큰 후회가 없고 만족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라면
0: 네.
1: 해보고 싶은 거는 해봐라 인 것 같아요.
0: Very encouraging. 좋습니다. So to anyone who ha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ry, because Jong-un has done that something that he really wanted to do, he has no regrets. So his word of advice for you would be,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try, then just go for it. Just do it.
1: 맞습니다.
0: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hat word of encouragement. Well, unfortunately, the time flew and it's already time to let you go. How was your time here on Culture Crunch?
1: 저는 사실 너무나 제 이야기 자체가 독특하고 특이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0: 네.
1: 좀 많은 분들에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와우, the performance. It was so great.
2: 와, 진짜 공연 끝내준다. 오늘 공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치, 다니엘? 공연 굿?
3: Oh, righ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2: 베스트! 맞아, 맞아. 나도 이 공연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와, 그 남자 배우 눈빛 봤나? 진짜 막 사랑이 막. Actor eyes so beautiful.
3: Oh, that ending scen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How was it for you? Did you like it too?
2: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 다니엘. Like? 어, 뭔데? 뭐 갑자기 like 이라면?
3: Oh, that ending. Did you love the ending as well?
2: 아니, 어, 잠깐만. 아니, 나는...

0: talk to them because it's cooler inside.
1: Another thing, nobody's gonna buy everything, but they're gonna buy one thing.
2: 맞아요. 이게 너무 갈 때마다 나는 그냥 좀 좀 몸을 좀 식혀 놀라고 because I want to cool down 잠깐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맨날 돈 쓰게 돼요.
1: You get a little hungry.
2: 그쵸, 배도
1: or
2: 고프지.
1: You get a little. It's like I think I want to watch a movie.
2: 맞아요.
1: It's like you know I need a little bag. You know that book. I wanted that book.
2: 지나가면서 아 맞다 나 이거 필요한데. Oh that's right.
1: 아빠 그거.
2: I've been meaning to buy that.
1: Right.
2: And 아, then 진짜 아빠 그거 나 yeah. 이거 트라우마 받아요. 맨날 들을 때마다.
1: Oh those shoes. 네. They have it. It's in.
2: Yeah. 맞습니다. So 여러분, question for our listeners.
1: 네. 오, 그 맛있겠다. 그 뭐야? 어 새롭게 나온 건데.
2: 진짜 여기 뒤에 그 백화점 있잖아요, 형. Mm-hmm. Every time I go, there's a new restaurant that's popping up.
1: I know.
2: 네, 근데 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So 여러분, question for our boost out there. How do you escape the heat? Like, where do you go, right? To maybe share a little bit of my know-how. I've mentioned this before on our show. 저는 가끔씩 그 I take public transportation. Like, I take the subway. To the radio station sometimes. And you know, it's quite a walk. It's like maybe a 10-minute walk from the station. Yeah. So what I do during especially the summer season to, you know, cool down a bit because it's so hot outside, I stop by the bank.
1: Oh.
2: There's 2 to 3 banks on the way over here. 그래서
1: go there you go.
2: 맞아. 아니야 뭐 좀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I might come off as a little suspicious but I just kind of stand near 아니, the ATM machines
1: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2: 어,
1: like
2: 어떻게
1: 해요? 줄이 있으면 it's like
2: 네.
1: 이거 다시 이렇게
2: 아, 형 I don't even walk into the bank I go to the entrance you know where the ATM machines are 어. They're usually in the front right? 네. 그 거기만 서 있으면 충분히 시원해요 거기만 서 있으면 충분히 시원해서 So I stand there
1: CCTV
2: for maybe like
1: 보면서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친구 뭐 하는 거죠?
2: 근데
1: 또 왔어. 또 왔어.
2: 아, I'm a little worried that I might look a little suspicious, right? So who knows? The police might stop me
1: I know.
2: The next time. It's like, you've been at a couple of banks here in the Centum area.
1: Are you
2: frequently.
1: scoping us out?
2: 맞아.
1: 혹시 여기 우리 좀 보고 있는 건가?
2: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다시 듣기 다시 보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So I could show them this video, right?
1: Yes.
2: 여러분, real quick. 몰캉스처럼 시원한 곳에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1: That's right.
2: 그러면 시간을 때우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뭐 chill, right? Like what did you do?
1: You could burn some time.
2: 그렇죠. Burn time, right? Where do you go
1: 태우다.
2: to burn time? 시간을 태우다. 이렇게 yeah.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right? Yeah. Or you could say burn time, but also
1: killing
2: kill
1: time. time. That's right. Kill
2: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Yeah. Like, 좀 우리 일찍 왔는데? 30분 일찍 왔는데? What should we do to kill the time?
1: Kill time or pass the time too.
2: Pass the time도 말 되죠.
1: 시간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요?
2: 네. 그래서 chill. Kill the time, or pass the time. 이거를 사실 다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yeah. right? It just means basically you're trying to 시간을 뭐 지나게 하다,
1: yeah.
2: right? You're trying to make the time go by a little quicker, right?
1: I think there's another one that you would do.
2: 뭔데요?
1: Are you an AC chaser?
2: 아, 요즘 I am an AC chaser.
1: Yeah. 네. 에어컨을 쫓아가는.
2: 그렇죠. 쫓아가다, 추격하다. 그렇죠. 네, I'm an AC chaser.
1: Oh, yeah.
2: All right,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근데 형, 지금 우리 내일까지 우리 All-Star English 아주, 아주 중요한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1: Oh, yeah.
2: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올스타가 준비한 Safe Summer, Smart Summer 여름 특집 선물이 여름 특집 아니죠 이거 네 여름 특집 아니고 여름 이벤트입니다 올스타 여름 생존 신고 이벤트 So that was a little
1: 들었죠?
2: Anti, that was a little anticlimactic.
1: That's right.
2: 네. So we have a little special event going on until Friday. Before Friday's show, 여러분, we need a picture of you listening to our show. Live, whether it be on NutTube, on the radio, whether it be on your phone, or maybe using our application, or we're on 팟빵 as well. 여러분, 이런 곳에서 다 저희 라이브로 생방송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거 스크린 캡처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Or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요. A lucky 20 people by the end of the week. 내일까지 아직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시간 사진을 보내서 we will pick a lucky 20 people and you could receive some great prizes.
1: Oh, what kind of prizes? Do you know?
2: 일단 이거는 비밀이에요.
1: Oh.
2: 네, 부장님이 아직...

0: 선물 제가 볼 때 아직 안 정한 것 같은데
1: nice. 네,
0: 일단 Secret라고 해라고 정했거든요.
1: Ooh, 네. Secret.
0: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0: Alright. 여러분 we have lots of great show for you coming up. Up first we have Hania Vibe Check.
1: That's right, coming up.

0: That's what it really means.
1: Mm.
0: It's called Still With You.
1: Oh, Still With You, 좋지. Yeah. One of his more popular songs,
0: so
1: yes.
0: I personally thought that it was just a love song, right?
1: Yeah.
0: But it's actually a song about a love between two people, mm-hmm. and if things don't work out and one person passes away,
1: yeah,
0: I'm still with you.
1: Oh. Oh. 너무 슬퍼.
0: And then like the second verse is, I want you to go on
1: 네.
0: and be happy without me.
1: Oh, 너무 슬프다.
0: It's very beautiful.
1: 네.
0: And I didn't know it because I thought it was just a love song, right? But I was like, ooh.
1: 여러분 혹시 네, 뭐 옆에 티슈가 없으면 빨리 챙기세요.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before we actually, everybody I'm sure is looking forward to the Kim Joon version that he's going to perform a little bit of it, this song. That's towards the end of this segment. But first, we do have to take a deep dive into the lyrics, see what Eric Benet is singing about. So, lyrics from Still With You. Han Young, take it away.
0: Heaven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하늘만에 그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겠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있었는지. Even though you can't see me, I'm not far away. 비록 당신 눈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1: 네. 자, heaven knows. 이 표현요. I've heard it a lot when I was a kid. Like not only on TV, but my teachers would say this a lot too. Right? 근데 너무 선생님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말 안 듣고 아 이게 좀 짜증이 이게 올라오는데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혼낼 순 없잖아요.
0: 내 화는 내가 네. 표현을 못하니까 하늘이 알 거야.
1: 네.
0: 아니면 하나님이 알 거야.
1: 맞아요. Heaven knows I did my best with you kids. 이렇게 말하잖아요.
0: 그 진실은 하늘이 알 거야.
1: 맞습니다.
0: 너나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So
1: 맞습니다.
0: Only heaven knows.
1: 네. 그래서 Heaven knows. 이 뭐지 그 if you like directly translate it, 뭐 하늘은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무슨 느낌이냐면, 와 only 하늘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Yeah. 이게 정말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0: Only heaven.
1: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 뭐 오직 하늘 or 뭐 신만
0: mm-hmm.
1: 그걸 안다라는 의미의 이제 표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where did I leave my keys, right? 진짜 heaven knows, right? 나는 모르니까 nobody knows, like only
0: sometimes you can't prove it.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뭐 인생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there's no way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1: 네.
0: 하늘은 알겠죠.
1: 맞아요. 그리고 특히 뭐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아 진짜 하늘도 아시겠지만 아 정말 뭐 예를 들어 like for example. Heaven knows I tried my best, right? 아, 하늘이 뭐 신이 알고 있을 거야. 난 정말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Heaven knows라고 좀 많이 시작합니다.
0: Oh, yeah.
1: 네. What's next?
0: We always said if one of us somehow went away. 우리 늘 말하고 했죠.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된다면
1: 네.
0: We'd light a candle and say a prayer. 촛불 밝히고 기도해 주기로. Know that love still remains. 그리고 그 사랑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
1: 네. 자, somehow went away. We always say if one of us somehow went away. 이 somehow는요. When you don't know the reason why something happens.
0: Mm-hmm.
1: 그렇죠? Like you could just, you know, oh,
0: 만약,
1: like,
0: 약간
1: you,
0: 만약에 약간 maybe I don't know.
1: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 따지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 somehow가 뭐 어찌 저렇게 뭐 어쩌 저렇지 뭐 아, 내가 뭐라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된지 이렇게 확인이 안 됐고 모를 때 somehow 예를 들어 완전 집 완전 늦게 출발했는데 희한하게 출근은 정시간에 왔어요.
0: 그래 희한하게가 맞는데 희한하게
1: 네.
0: 약간 좀 좋게 하는 거고
1: 맞아요.
0: Right?
1: 네.
0: 근데 somehow는 약간 조금 somehow 약간 좀 더 덜 밝아.
1: Yeah.
0: Yeah.
1: So if you don't know the exact reason how something had happened, right? Somehow. I left my house 5 minutes ago and somehow I arrived on time.
0: Yeah.
1: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0: Mm-hmm. So know that love still remains. Close your eyes, go to sleep. Know my love is all around. 눈을 감고 편히 잠드세요. 내 사랑이 그대의 온 사방에 가득하다가 걸 느낄 거면서
1: 저는 옛날에 이 노래 듣고 딱 이 부분 있잖아요. Close your eyes and go to

0: 슬프다 그런 컨텍스트로 보면
1: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데 네. 2절 가서 오, 너무 슬퍼요. 근데 네. 여기까지.
0: 네. 자, dream in peace. 그렇죠. 뭐 평온하게 평안한 뭐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But dream in peace might sound obviously for Eric Benet in this song, he had to make, you know, the rhythm work. So that's why maybe he worded it this way, dream in peace. But there are other ways to say 편안한 밤 되세요, right? So sleep tight.
1: Sleep tight.
0: 네.
1: Don't let the bed bugs bite.
0: 맞아요. 이거 이게 뭐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침대 이제 눕혀놓고 이제 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sleep tight, don't let the bed bugs bite. 맞아요. 방금 그렇게 말했죠. It's like a rhyme that a lot of parents say to their kids. Yeah. Okay. Or just 뭐 have 뭐 sweet dreams라고도
1: sweet
0: 말했죠.
1: Sweet
0: dreams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생각되는 게 have sweet dreams. 근데 앞에 have를 생략하고 그냥 sweet dreams라고 하면 뭐 좋은 꿈 꾸세요라고 이렇게
1: That's
0: 말하는
1: right.
0: 거잖아요. So sweet dreams, sleep tight, dream in peace. 잘 자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So Eric Benet's Still With You. 가사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It's Eric Benet. It's an Eric Benet song, right? So, listeners,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a little mini concert that Kim Joan is going to put on, his version of Eric Benet's Still With You. Hyung, you ready?
1: Yeah, we'll get ready. Just when the music comes on, then you become that person and you go into that world.
0: 저도 상상하겠습니다. 자, 음악!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the performance. It was so great.
3: 와, 진짜 공연 끝내준다. 오늘 공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치 다니엘? 공연 굿?
4: Oh, righ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I've ever seen.
3: Best! 맞아, 맞아. 나도 이 공연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와, 그 남자 배우 눈빛 봤나? 진짜 막 사랑이 막. Actor eyes so beautiful.
4: Oh, that ending scene? That's what I remember the most. How was it for you? Did you like it too?
3: 어머머머머머, 잠깐만, 잠깐만, 아니. Like? 어, 뭔데? 뭐 갑자기 like 이라면.
4: Oh, that ending. Did you love the ending as well?
3: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뭐 이야기가 이렇게 급 전개된다고. 아니, like에서 바로 love. 어, 너무 빠르잖아, 다니엘.
4: Okay. So, you love the ending part too, right?
3: 어, 뭐야, 뭐야.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들이 러브씬 나올 때 그때 나랑 사랑에 빠졌다고. 아, 진짜.
4: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sking you what you think.
3: 아니, 아니. 그래, 내 의견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 근데 이거는 좀 빠르다니까, 다니엘.
4: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yway, oh! I have to go. I'm running late.
3: 어머, 어머, 아니, 고백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잠깐만, 다니엘. 내가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기다려봐봐봐.
0: (웃음) 오늘 배워볼 표현. 어땠어? 영어로 뭐라고요?
4: How was it?
0: How was it?
4: How was it? 상대방에게

0: 어떤 경험이나 일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 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다녀온 여행이나 공연, 영화, 행사처럼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물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What was it like? How did you like it? 또 같은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땠어? How was it?
0: How was it?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All-Star.
2: 아, 이 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Everyone,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네.
2: 헬로. 아, 방금,
1: 아니, 우리
2: 방금에.
1: 둘이 화면에 봤는데.
2: 이게 진짜 이게 참 희한한 게요. I mean, for those who have seen our thumbnail image, it's frozen today.
1: 네.
2: It's frozen day. 근데 지금 약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It's Lord of the Rings.
1: 맞아요. 살짝 호비트 슬래시 로드 오브 더 링.
2: 저는 김리 같아요.
1: 저는 레골라스인가요?
2: 조금.
1: And I give you my bow.
2: 좀 이제 약간 이제 은퇴하고 좀 삶이 힘들어진 네. 레골라스.
1: 그리고
2: 신기하네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예쁜 가발을 쓰니 완전히 네. 그 세계관, 유니버스가 달라져요.
1: 맞아요. 네. We give a little bit of like Wayne's World. Off too.
2: A little bit. I like that.
1: 여러분, Wayne's World가 was it the 90s? Right? The movie came out in the 90s. In the US. It was a big hit, right?
2: Big hit. 퍼즐 만두님께서 부산 영어방송 벽 높다. 이거 칭찬인 거죠?
1: 자, 이 벽 높다. 이건 무슨 뜻이죠?
2: 그죠. 저 궁금해. 약간 네. 우리 약간 because we're 약간 교포로서 조금 약간 이럴 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1: 있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 벽이 높다 그
2: I think
1: 말인가요?
2: We're raising the wall. 스탠더드를 높인다 이런 뜻일 수도
1: 있을까요? Raising the bar.
2: 네, 네, raising the bar. Yes. Hello, everyone.
1: 반갑습니다. 혜연 씨, welcome.
2: Yes.
1: 네. How are you?
2: I'm very good. You know what, though? I love this wig. Mm. And honestly, I feel so beautiful right now.
1: 아, 근데 저도 사실 화면을 보니까 I'm looking at myself in the monitor that we have here in the studio.
2: Mm-hmm.
1: Not bad. Not bad.
2: 민수 씨는 만족을 잘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도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네.
2: Actually, you are really giving off Wayne's World.
1: 탈색 한번 해볼까요? 저?
2: Have you ever tried?
1: I've never gone like more brighter than like a maple
2: 그러죠?
1: brown. 네, bleach.
2: When you bleach your hair,
1: 네,
2: yeah.
1: Never bleached it. Uh-huh. 네.
2: Can I see some of your hair like to come to the front too?
1: Shoulder.
2: Yeah. Okay, I like that.
1: 네.
2: Yeah. Oh my goodness. So.
1: 네.
2: Yes.
1: 자 일단 우리 부장님에게 본론으로 갑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Let's get to it. Yeah.
1: 자 여러분, another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So if you're watching us on our YouTube, obviously you know you've seen the thumbnail.
2: Yes.
1: You know what movie we're gonna do.
2: Yeah.
1: 혜연 씨, fill us in. What is our focus work of the day?
2: 오늘 작품의 제목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1: 네.
2: Frozen.
1: 네.
2: The animation film.

0: Let it go. 우리 지난주 이후로 제가 결심했는데 뮤지컬은 앞으로 no.
1: 아, 그 뭐냐면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 Yeah, really?
1: 닥터 수님이 네.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노래 부르나요? 라고 그 문자 왔거든요, 아까.
0: 아, 노래 부르는 거를 네. 바라시면 maybe 네. Two weeks in a row seems like too much.
1: 아, 그래 오늘 연기만인가요? 아니면 yeah. 노래까지인가요?
0: We'll see,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겨울 방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 네. Yeah. 우리 Every New Day님 그러지 마요, 민수.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이 문자 봤어야 됐었는데 네, we are well into it now.
0: We're very much into it.
1: 네, 근데
0: Can you believe this movie is 13 years old?
1: 13?
0: Yeah.
1: My goodness.
0: 우리 저기 자녀 있으신 분들, any parent out there, be honest. How many times have you watched Frozen? 민수도 Frozen 이 영화 하루랑 몇 번쯤 봤을까요?
1: 하루가 보자 어린이집 때 다닐 때부터 like I would say when she was what five 이 영화 이제 딱 엘사 공주님이가 알 때부터 when she started like oh like Elsa is a princess like yeah. I want to be Elsa right yeah. 옷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 and the wand and everything and the wig
0: did she really get into it
1: yeah
0: 좋아하던가요
1: 네 오. 그래서 한 여름 때도 그 옷 무조건 입겠다고
0: 진짜.
1: 그랬거든요
0: yeah.
1: 네 so
0: almost every girl's, some boy's favorite character.
1: 진짜, it was on our, you know, TV screen probably yeah. throughout the whole day at home. 그 정도였습니다.
0: So, I mean, this movie is so well known for some of its iconic songs. Mm-hmm. Of course, the one you just sang, Let It Go.
1: Also,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0: 그 사람 같이 만들고 싶은, 그죠?
1: 네.
0: 그 노래도 있고요. 또 이 아주 북유럽풍의 그 fictional 왕국. Arendelle. Arendelle에서 일어난 일이죠.
1: Mm-hmm.
0: Elsa 나오고요, Anna 나오고요. They're sisters.
1: Mm-hmm.
0: So this movie almost feels like a love letter to siblings.
1: Yeah.
0: And sisterhood.
1: 맞아요. 네. You don't get too much of that, sadly.
0: 맞아요. Mm. 그래서 이건 다른 이제 이 그 디즈땡 그 유니버스의 내용들과 다르게
1: 네.
0: 뭔가 프린세스이긴 하지만 사랑 이야기, 로맨스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이 자매 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I mean, before we jump right into it, any 좀 각오 같은 거 있나요? 엘사 역할 오늘 맡았고요, 민수 씨가.
1: 네.
0: 그리고 저는 그 여동생 애나를 맡았는데.
1: 오늘 저 와이프랑 딸 보고 있거든요.
0: 오.
1: 오늘 방송. 네.
0: 하루 안녕.
1: 일단 TV 끌 것 같아요. 분명히. 와이프가 저 오늘 뭐 가발 쓰겠다. I didn't tell my wife I was going to put on a wig today. 아마 나갔을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저 열심히 yeah. 하겠습니다.
0: 아니면,
1: 와이프하고 딸 보고 있을 때 I don't think I could pull it off.
0: 우리 네. 또 그 이 All Star Theater가 어떤 빠지냐면요.
1: 네.
0: 약간 배꼽 냄새 맡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a little funky but I just want to keep watching it. I just want to keep smelling
1: 좋아요,
0: it.
1: 좋아요. 여러분 yeah. All Star English는 배꼽 냄새 나는 방송입니다. You know you love it, right? 좋아요. So scenes from 겨울 왕국 Frozen, shall we? Cue!
0: Elsa 공주의 대관식 파티 날, 안나 공주는 첫눈에 반한 한스와 사랑에 빠지고 엘사 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다. Elsa, I mean my queen, may I present Prince Hans of the Southern Isles, 남부제도의 한스 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2: 여왕 폐하, Your Majesty.
0: 언니, we would really like your blessing. 어머 자기야 안경 떨어졌어.
2: 안경 떨어졌네.
0: Of our marriage, 우리 결혼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3: Marriage?
0: Yes.
3: I'm sorry. I'm confused.
0: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아직 구체적인 건 안 정했는데 결혼식 준비하려면 일단 며칠은 필요하겠지. 아 왕자님, 한스 왕자님, 우리 여기서 언니랑 같이 살면 되겠죠?
3: Anna, slow down. No one is getting married.
0: Wait. What?
3: May I talk to you, please? Alone? 언니랑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
0: No. Whatever you have to say, you can say to both of us. 할 말 있으면 우리 둘 다 있는 데서 해요.
3: Fine. You can't marry a man you just met. 오늘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돼.
0: You can if it's true love. 정말 찐 사랑이면 할 수 있다고, 언니.
3: Anna.

0: do you know about true love?
1: Huh. More than you. 언니가 아닌 거는 사람들 밀어내는 것 뿐이잖아. All you know is how to shut people out.
0: You asked for my blessing, but my answer is no. 이제 돌아가 주시죠. The party is over.
1: 엘사 언니, no, no, wait.
0: 아, 왜 사람 장갑을 벗기고 난리야? Give me my glove.
1: Oh, Elsa, please. I can't live like this anymore.
0: Then leave. 그럼 떠나.
1: 내가 언니한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What did I ever do to you?
0: Enough, Anna.
1: No, why? Why do you shut me out like that? Why do you shut the world out? 왜 세상과 등지고 살아?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0: 그만하라고 했잖아!
1: 엘사가 손을 내젓는 순간 날카로운 얼음창들이 바닥을 뚫고 솟아오르는데 이를 본 백작 Sorcery 마법이로군
0: 아니에요
1: I knew there was something dubious going on here
0: 아니에요
1: 어쩐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0: Elsa dashes out the ballroom Elsa는 무도회장을 뛰쳐나간다

0: 도망간 애써니를 찾으러 가는 길에 얼음 장수 크리스토프를 만난 안나. 가발 벗으실래요 이제? Maybe. Anna asks him to guide her up the mountain. 두 사람은 순록, reindeer Sven 이끄는 썰매에 올라타는데.
1: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야! 야! 야! Hang on. 꽉 잡아요. We'd like to go fast.
0: Yes, I like fast.
1: Tell me, what made the queen go all ice crazy? 여왕 왜 갑자기 얼음 마법을 숨기게 된 거예요?
0: Oh, well, it was all my fault. I got engaged. 제가 약혼을 했는데 언니가 내가 그 사람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혼 허락해 주지 않겠다고 했고.
1: 잠깐만요. Wait. You got engaged to someone you met just that day?
0: Yes. Anyway, I got mad and so she got mad. 그러다가 언니가 가려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언니 장갑을 잡아당겼는데 I grabbed her glove.
1: Hang on. 그러니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랑 약혼했다는 거죠?
0: Yes. Okay, pay attention. 말해 좀 집중 좀 해봐요. But the thing is, she wore the gloves all the time. 언니는 항상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언니가 더러운 거 싫어나 보다 했죠. I just thought maybe she has a thing about dirt.
1: Didn't your parents ever warn you about strangers? 부모님이 낯선 사람 조심하라는 말 안 해주셨어요?
0: Yeah, they did. But Hans is not a stranger. Hans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1: 그래요? Oh yeah? What's his last name? 그럼 성은 뭔데요?
0: 남쪽 동네에서 온 한스 씨.
1: What's his favorite food?
0: Probably sandwiches.
1: Best friend's name?
0: John.
1: Eye color?
0: Dreamy.
1: Foot size?
0: 에이, 발 사이즈가 뭐가 중요해요.
1: Have you even had a meal with him yet? 그 사람이랑 밥은 먹어봤어요? 먹는 모습이 진짜 꼴보기 싫으면 어떡하죠? What if you just hate the way he picks his nose?
0: 뭐라고요? 코를 판다고요?
1: 파서 먹기까지 하면요?
0: Excuse me, sir. He is a prince.
1: All men do it. 남자들은 다 코 파서 먹어요.
0: Ew. Look, it doesn't matter. It is true love.
1: Well, it doesn't sound like true love.
0: 아니, 무슨 당신이 무슨 사랑 전문가라도 돼.
1: 좀 알아요, 좀.
0: 됐거든요.

0: 지켜주지 않아도 돼. I'm not afraid. 이제 더 이상 나와 거리를 둘 필요도 없어. You don't have to keep distance between us.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처음으로 이 순간, 처음 이 순간, I finally understand. We can fix this hand in hand.
1: Anna, please go back home. 네가 살아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I know you mean well, but leave me be. 네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건 알아. 하지만 그냥 날 내버려둬. Yes, I'm alone, but I'm alone and free.
0: 언니야, 와 그러노? I'll be right here for you. 내 언니 옆에 있을기다.
1: Just stay away, and you'll be safe for me. 그냥 멀리 있어.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
0: Actually, 언니, we're not safe.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1: Oh, Judgy, what do I not know?
0: Arendelle is in deep, deep, deep snow. 아렌델이 지금 완전 눈에 완전히 파묻혔어.
1: What?
0: 언니가 온 세상을 영원한 겨울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떠날 때. You kind of set off an eternal winter everywhere.
1: Everywhere?
0: It's okay. You can just unfreeze it. 다시 녹이면 되잖아, 그치?
1: No, I can't. I don't know how.
0: Sure you can. I know you can. 언니라면 할 수 있어. We can face this thing together.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언니 가자.

0: 앤씨. 아, 저 릴럭턴트 한 그 저 박수 소리. 저 마지못해 치는 박수 소리.
1: 잠깐 저 바 끝에 왜 그 소리 만들었죠, 제가?
0: 아니, there was the back, the music. We heard the music, and 네. I think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걸 이제 improv라고 해요. 네, 아주 그 즉흥적으로 여러분 연기가 나온 거예요.
1: 저 방금
0: 거예요.
1: 그 소리 왜 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어요. 네. 아, 두둥님께서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1: 진짜
0: 네, 또닥또닥 해주십니다.
1: 아, 고생이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아나 캐릭터의 이 우아함도 저도 조금 어땠어요? 좀 느꼈어요. 이
0: You mean Elsa?
1: 네, 아, 네.
0: 네.
1: 네.
0: 근데 이제 조금 더 약간 엘사가 지금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좀 더 You became more of an ice queen, right?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 약간 그걸 좀 더 약간 트랜지션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음번에 언제요?
0: 왜냐면 엘사 2도 있고 3도 있고 4, 5 있지 않나요?
1: 네.
0: Can you try? Let's try it just for a second. Like 네. 이제 평소 말한 Let's go for back to like the past,
1: okay.
0: Elsa.
1: Yes.
0: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로 지금 약간 얼음 퀸
1: okay.
0: 됐을 때 약간 네. 말투를 한번 해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얼음 아이스 퀸 전 엘사입니다. 네, 네. 말 걸어주세요.
0: 네, Elsa,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2: Not right now. We're busy.
0: Okay, 자 이제 after you've become ice queen, 언니 말할 게 있어.
2: Not right now.
0: Ooh.
2: I'm busy.
1: 어땠어요?
0: I like it.
1: 그쵸. 조금 like 더 살짝 it. 좀 더 차갑게.
0: Yeah, yeah.
1: Right? A little bit yeah. cold, right?
0: Okay, 네. Yeah. Oh my goodness. Yeah.
1: 하루야, 아빠 이렇게 돈 벌고 있다.
0: 하루야, 이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1: Hopefully you enjoyed that little rendition of scenes from Frozen, yes. the first one, right? I don't think I've seen the second or third one. I don't even know if there is
0: yeah,
1: a third
0: 내년
1: one.
0: 내년 여름에 또 Frozen 2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자. Expressions. Yes, yeah. we can learn from this.
0: Let's do it. 자, work out the details라는 대사가 나왔어요. We haven't worked out the details yet. 야, 여기서 디테일, 세부 사항을 work out 하면 여러분 운동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1: Mm-hmm.
0: Like, do you work out?
1: Yeah.
0: Mm-hmm. But if you say working out the details, 뭔가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다.
1: 맞습니다.
0: 뭐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1: Mm-hmm.
0: So we can work out a schedule. We could work out a solution.
1: Mm-hmm.
0: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They're working out the final details of the event.
1: 네.
0: 네, 행사 준비할 때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요. So
1: Mm-hmm.
0: This comes up in meetings, I think. Yeah.
1: 맞아. 특히 이게 서로 뭐 다툼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요.
0: Mm-hmm.
1: Right? I think we need to work things out.
0: Yeah, 뭐
1: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0: Out. Yeah.
1: 네.
0: 그건 이제
1: 이 모습으로 이 I don't know. I was just looking at you, and then yeah. I saw myself on the monitor. We have a lot of things to
0: we
1: work out.
0: We have a lot of yeah. Like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끔 하게 하는지.
1: 네.
0: Well, yeah, we'll work it out.
1: 맞습니다.
0: Let's
1: 네.
0: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애나가 언니한테 이 말을 많이 하죠. Don't shut

me out. 요거는 이제 shut something out. Shut, when we can shut the door. 문을 닫는다 할 때도 shut라는 단어 쓰잖아요. 네. 그래서 when you say don't shut me out, when we shut someone out, 누군가를 밀어내고 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느낌입니다.

0: The time is now 7:28 here in the studio.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지금 부장 제 카메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게 미니민수가 네. 네, 어제 좀 좀 세게 했나 봐요.
1: 네. 이제는 민수. 안 챙기겠다 이거.
0: 네네네. 네. 그래서 미니민수도 그 우리 아까 All Star Theater Presents 네. 잠깐 까메오. Right, he was did a little cameo featuring in our little acting. 그래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자 미니민수 잘 됐습니다. 네, we have much yojung in the house.
1: 네, 돌아왔는데 일단 첫 문자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 유서님, 근데 피디님 저런 모자는 방송국 반입 가능한가요? 거의 뭐 폭발물로 보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그냥 모자입니다. 뭐 아무런 장치 없고요. 그냥 이게 모자입니다. 모자. 네.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 이런 거 없고요. 오늘 모자 쓸 때마다 좀 공격이 많이 들어오네요. 또 어떤 분께서는 바나나 농사하다 오셨나요? 수많은 것들 중 왜 바나나죠?
0: 네. 저희 이 집 바나나 맛있을 것 같아요. 네.
1: 근데 보니까 그 우리 일단은 1등부터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0: Yes, please. 네,
1: 닥터수님 1등 축하드리고요.
0: 아이고.
1: 그 유서님 2등, 둥피님 3등인데.
0: Congratulations.
1: 그 일부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와 있었어요. 우리 둥피님 요정 진짜 하는 일이 뭔지. 닥터수님 어쨌든 무뇨 잘못. 유서님 무뇨한테 심할서 100장 쓰라고 하십시오.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0: Because let me tell you the situation. 네네네. 제가 볼 때 이 문자 요정 일단 자기 코너만 챙기고 저희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아마 모르고 계시거든요. 문자 요정이.
1: 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0: 알고 계셔요?
1: 아, 당연하죠.
0: 그래요.
1: 항상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 그 일부에 유튜브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0: 네.
1: 이런 조금 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0: Yes, we apologize for the technical difficulties. 네. And the discomfort that our listeners might have experienced. But we got it running back up.
1: 네. 네.
0: 일단 그 불편한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
1: 네네. 네.
0: 아 근데
1: 네네네.
0: 그렇죠. 이게 그때 이 문자 요정 이 건물 자체에서 없었거든요.
1: 네네네.
0: 네, 오는 중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문자 요정이.
1: 그게 아니고.
0: 근데
1: 네네네.
0: Our listeners in the YouTube 이거 다 문자 요정 때문이다. It's all 문요's fault.
1: 왜 다 저라고만 생각하십니까?
0: 네, 누구 때문이다. It's all 누구's fault
1: 네.
0: 이렇게 하거든요. Everybody was saying it's 문요's fault. 문요 this, 문요 that.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How did this happen?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퍼즐만두님께서 우리 민수 씨의 연기를 보고 부산 영어 방송 벽이 굉장히 높네요.
0: 그쵸.
1: 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진행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산 영어 방송은요. 다재다능해야 돼요. 연기도 잘해야 되고요.
0: Yeah.
1: 한국어, 뭐 영어, 또 뭐 있죠? 그 웨그 쓸 때 우리 둥피님께서요. 엄지손가락 같아요. 네, 엄지손가락 같아야 되고요.
0: 얼굴이 엄지... So basically, they were saying my face looked like a thumb.
1: The hole. With the wig
0: 네.
1: on. 네.
0: 일단 벽이 너무 높다. Right? Me and Haeyeon, we kind of... We interpreted it in a way, maybe our listeners are saying... You know, just we set the bar high
1: uh-huh.
0: for broadcasting.
1: 네네네.
0: 네, it's 스탠다드를 높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1: 네.
0: 근데 살짝 다시 들어보니까, listening to the comment again, 일단 벽이 높다라는 뜻이 천치하들께 벽이 너무 높다.
1: 네.
0: 난 이 방송을 이해 못한다.
1: 네네.
0: 혹시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No, 네. but I don't think so.
0: 아 그래요?
1: 진입장벽이 높다. 어떤 거? 참여하기에. 근데 하지만요 언제든지 저희는 뭐 오픈 스튜디오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픈 스튜디오 누구든 참여 가능하십니다.
0: Of course.
1: 둥피님, 닥터수님, 유서님 듣고 계시죠? 고수님도 계시고.
0: 네.
1: 들어오시면 됩니다.
0: We welcome you. Let us know if you want to come in. Let's talk face to face. 진짜.
1: 네. 너무 부끄러우시면 전화도 됩니다. 네. 언제든지.
0: 네, 좋아요. 일단 뭐 다 했습니까?
1: 네.
0: 네. All right. Well, 문자 요정,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kay?
1: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0: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1: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1: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orture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V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V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Oh, this restaurant is really cozy and fancy.
2: 그쵸. 이 레스토랑 진짜 좋죠.
3: How's your meal?
2: Meal? 아, 식사가 어떤가 이 말이네. Good, delicious, 맛있었어요.
3: It looked like you didn't eat much. Is everything okay?
2: Everything okay. I'm sick. 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중이에요. I'm sick.
3: Oh, sick. You're sick? Oh, then fair enough.
2: Fair? 페어 플레이 할 때 그 페어면 뭐 아픈 게 공평하다 그런 말인가? 응? 뭐 그런 말을 한대요.
3: Oh, don't get me wrong. I mean, I understand everything you're going through. Fair enough.
2: 잠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서 불공평하다 이 말인가? 엄마야, 지사이라. 뭐 그런 걸로 그러노. You pizza 뭐?
3: Oh, more pizza? Oh no, I'm full. Do you want another slice of pizza?
2: 뭐야? 순순히 피자를 양보하는 거야? 진짜 공평하게 먹었는지 페어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몇 조각씩 먹었는지 한번 세 알려볼게요.

0: 자, 카운트.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1: Wait.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0: 아, 헷갈리잖아요. 아, 다시 살려야 되네. 자, 내 하나 원, 유 하나 투, 내 두 개 쓰리. 오늘 배워볼 표현. 이해, 그럴만해. 영어로 뭐라고요?
1: Fair enough. Fair enough.
0: Fair enough.
1: 상대방의 이유나 설명을 듣고 그럴만하네, 이해돼 라고 할 때 fair enough 라고 합니다. 상대방 의견이나 행동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at makes sense. I understand. 또 사용 가능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해해. 그럴만해. Fair enough.
1: Fair enough.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